0: 하고 계세요.
1: 그렇구나.
0: 네, 뭐 보시다시피 새카매졌잖아요.
1: 네, 새카매졌어. 보이는 라디오가 아닙니다만 새카매졌습니다.
0: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시험이 합격을 하려면 말 그대로 정말 잘 쳐야 돼요. 대충 해가지고 통과 어려워요. 그래서
1: 그러니까 그 시험이라는 게 거기 나와 있는 샷 같은 거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건가요?
0: 아니요, 이제 규정
1: 아닌가요?
0: 타수가 있어요. 몇타 이하로 쳐야 되거든요. 오바되면 탈락인 거예요. 네,
1: 그렇구나.
0: 그 원래 팝골프는 그 6타가 저 이제 딱그 기준 타수예요. 근데 골프는 일반 골프는 72타인데 팝골프는 66타인데 그 66타 그러니까 67타가 되면 불합격. 66타까지
1: 그러니까 그
0: 잘 쳐야 돼요.
1: 지도자가 되려면 규정 타수 이하로는 칠수 있어야 되는
0: 있어야 돼요.
1: 사람이다,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0: 그렇죠.
1: 거죠? 아, 그렇구나.
0: 그, 또, 이론 시험도 있어요. 물론, 이론 시험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이제 2급을 보거든요. 2급을 보고 나서 1년이 지나야 1급이 볼수 있어요. 하여튼, 요는 지금, 익산에서 팝골프가 지금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침,
1: 붐이죠, 붐.
0: 저녁으로. 시험 특이 있으면서, 어제도 보니까 군산서 오셔가지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만났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오셔요. 시험 치는 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니까.
1: 그쵸. 그리고 아마 파크 골프도 골프처럼 그 해당 파크 골프장에서 시험을 보면은 거기서 연습을 하는 게 조금 유리할 거잖아요.
0: 그럼요.
1: 그쵸?
0: 그럼요.
1: 그렇기 때문에
0: 그래서,
1: 많이 오시고 계시는 거나 지금.
0: 18개 홀의 코스가 다 틀리기 때문에
1: 그렇구나.
0: 그것을 다 기록을 해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칫 잘못하면, 낯선 곳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미리
1: 그렇구나.
0: 가서 연습을 해야 되고요.
1: 그렇구나.
0: 또 하나 참고로 이야기해 드릴 거는, 9월 달에 우리 전주에서 전국 파크골프 대회가 열립니다. 이름하여 전주 하계 올림픽 전북 전주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전국 파크골프 대회입니다.
1: 전국 파크골프
0: 파크골프
1: 대회가
0: 대회예요.
1: 전주에서
0: 예,
1: 열려요?
0: 온골
1: 그렇구나.
0: 파크골프장에서 덕진구에 있는 온골 파크골프장에서 열리는데 상금이 남녀 1등 각각 1,000만 원씩이에요.
1: 1등이 1,000만 원이요?
0: 각 1,000만 원씩 남자 여자 각각 1,000만 원씩.
1: 우와, 파크골프 대회도 엄청 활성화되어 있네요.
0: 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그 선수분들이 지금 몰려와서 벌써 한달 지금 전인데 벌써 연습을 하고 계세요. 저도 지금 갔다 와서 보고 있는데 그 생생한 현장을 지금 막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막 붐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1: 혹시 뭐 상금 타가지고 혹시 저희 맛있는 식사 한번 기대해도 될까요,
0: 있어요.
1: 선생님?
0: 그럼요. 저뭐 20등까지 준대요.
1: 그래요?
0: 상금을 20등은 10만 원이에요.
1: 몇 명이 출전할지는 모르겠으나.
0: 아, 지금 있어요. 지금 한 예선이 4번 이루어지는데 한 예선당 640명이에요. 그러니까 2,400명 이상이 지금.
1: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근데 이렇게 더운데 그 아침에는 그래도 좀 새벽엔 칠만한가요, 그래도?
0: 아침에도 칠만하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칠만한데 오늘 저 점심 때 가서 오늘 녹화 때문에 가서 점심시간에 가서 한번 치고 왔거든요.
1: 이렇게 더운데요?
0: 열 번째 홀을 돌고 나서는 아, 돌 쓰러지겠다 어지러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빨리 나오 그냥
1: 더우니까
0: 아, 물 수분
1: 나오라고.
0: 섭취하고 휴식 취하라고 하는데 아 시험 공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아, 시험 너무 열심히 하다가는 내 몸에 이상이 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단하고 나왔어요.
1: 그러면 파크 골프장은 밤에는 몇 시까지 칠수 있어요?
0: 아, 우리 보통 6시까지인데
1: 밤
0: 지금
1: 6시
0: 하계라서
1: 있고.
0: 7시까지 1시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1: 그래요. 하긴 7시 전이어도 보이긴 보일 것 같긴 해요.
0: 네. 그리고 이제,
1: 그렇구나.
0: 그건 이제 또 두 곳이 있는데 한쪽은 그렇게 딱 하고요. 7시부터,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또 한쪽은 좀더 일찍 와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는 또 통제가 안 되니까, 좀 이렇게 할수 있어요. 새벽에, 뭐, 4시, 5시에 와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1: 열정이 진짜.
0: 그런 분들도 계셔요. 불도로는 공을 가지고 불 들어오는 공을 가지고 연습하시는 분도 있어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 명진쌤 덕분에 이 파크골프 단신 전하는 것도 또 달마다 우리 묘미인 것 같아요. 재밌어요, 진짜. 듣다 보면은.
0: 네, 그래요.
1: 아, 시험이나 대회 진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0: 네.
1: 네.
0: 국민의 체력 증진, 뭐, 아주 좋은 그한 스포츠 종목이라서 좀 이따가 또 이야기 다르겠지만, 파크골프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어르신들은 건강에 좋은 거예요.
1: 그럼요. 활동량에 엄청난 좋은 영향이죠.
0: 병원 가시는 어르신들이 줄었다니까요, 대폭.
1: 파크골프 덕분에
0: 예.
1: 그렇구나. 진짜 긍정적인 효과네요. 저는 최근에 저희 동네에 둘러봤던 근황에 대해서 좀 단신으로 좀 우리
0: 네.
1: 아이스 브레이킹 할겸 전하려고 하는데요.
0: 예.
1: 중앙동 지하차도는 아마 익산역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타 시도에 사시는 분들도 익산역 부근에 있는 중앙동 지하차도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최근에 꽤 장기로 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곳이 그 저희가 예전에 호우 피해 때문에 이제 지하차도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됐던 그런
0: 맞습니다.
1: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또 미연에 방지를 다시 재반복되지 않도록 방지를 하고자 그 안에 사다리 침수 시 대피할 수 있게 이동 대피 사다리 같은 것들을 길게 설치 공사를 하시는 걸 제가 몇번 봤어요.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 그 차도, 지하차도 차도를 좀 막아놓고 하느라 한동안 아마 주민분들이 이제 통행하시면서 조금 막히는 것 때문에 약간 불편이 있으셨을 건데, 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고,
0: 네.
1: 또 모현동에서는 이따가 또 얘기해 볼 거지만 자율주행 버스가 주차돼 있는 걸또 제가 목격을 또 했어요.
0: 네.
1: 그래서 또 그것도 좀 궁금해서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고, 또 제가 살고 있는 모현동에 큰 식자재마트가 또 하나가 생겼어요.
0: 예. 좋겠다.
1: 그래서 그 마트를 가는 도로 때문에 마트 가는 차 때문에 도로 한쪽이 완전 마비될 정도로
0: 그러니까.
1: 지금 개업 때문에 그런 소식이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부송동에는 제가 자주 갔던 마트가 있었는데, 동네 마트가 또 문을 한 군데가 닫고 편의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0: 네.
1: 또 요런 또 근황도 있었고, 제가 명진 씨께 물어본 거 있었잖아요. 주현동 우체국도 좀 사라졌다. 이마트를 오랜만에 마트를 가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네, 우체국이 사라졌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뭐 아무래도 뭐 통폐합 인구 감소 또 내지는 저 직원들 뭐 이런 것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저기 중앙동하고 합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랜만에 갔는데 이렇게 동네를 돌아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달라진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혹시 명진 쌤께서도 혹시 주변에 동네 다니시면서 혹시 달라진 모습 최근에
0: 네.
1: 이야기하고 싶은 거
0: 네.
1: 있으시면?
0: 일단, 동산동에도, 마트가 또 새로 오픈을 했어요. 기존에
1: 그래요?
0: 있었던 곳인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러면서 좀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음식, 마트가 좀 커지고 상품이 좀더 이렇게 신선하게 기존에 장사가 좀안 되던 곳은 아무래도 재료가 좀 이렇게 좀안 좋았거든요.
1: 회전율
0: 품질이.
1: 같은 것이,
0: 근데 요번에 새로 바뀌면서 지금 다시 막좀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동산동,
1: 동산동에도 또
0: 네.
1: 새롭게 마트가 또
0: 네.
1: 새단장을 하고 있는 곳이 있군요.
0: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아, 또 이렇게 동네 소식까지. 네. 제가 요즘 동산동을 자주 안 가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네.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네 근황은 이렇게 살펴보고요. 저 1부 지금 익산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지금 익산은 시작합니다. 1부에서는 익산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과 함께 알면 좋을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단신으로 여러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네, 먼저 행정, 뭐 정책, 지원 사업 이런 것들 파트 한번 전달 드릴게요. 네, 명진 쌤이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0: 예,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는 소식인데요. 익산시는 8월 3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익산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 가운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85세 이상 일반 시민도 지원 대상이고 지역 위탁 의료기관에서 생 백신을 1회 접종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 네네. 소식 감사합니다. 이 대상포진이 그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그 수두바이러스로부터 유래가 돼가지고 어른도 걸릴 수가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특히 주변에서 걸리신 분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심해지면 통증이 너무 정도가 심해서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던데, 네, 85세 이상 일반 시민분들까지 대상이 좀 넓어졌다고 하니까요. 네, 빨리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접종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특히 이제 어르신 분들은 대상포진이라든가 폐렴구균 폐렴 백신 같은 거 맞으라고 열심히 또 권장을 드리잖아요.
0: 네.
1: 네, 또 폐렴도 이제 어르신 분들께 정말 취약한 질환이다 보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이런 예방접종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빨리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요. 네. 다음 소식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반기 꿀잼 특화 프로그램 19개의 강좌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0: 오.
1: 네. 익산시 평생학습과는 8월 7일 오전 9시부터 12일까지 아로마 전문가, 향기 심리 코칭 등 19개 강좌에 시민 270명을 선착순 모집을 합니다. 강좌는 8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운영되고요. 수강료는 강의에 따라 다르지만 만원에서 1만원 정도이고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네, 익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저는 타로카드가 조금 궁금했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네, 요즘에 타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 한번 궁금해서 그 타로 카드는 아닌데 비슷한 카드 이렇게 놓고 그냥 혼자 머릿속에 생각한 다음에 뒤집어 보면 그거 재밌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한번 배우고 싶었는데 이번에 강좌가 열렸는지 모르겠네요. 네. 하반기에 이렇게 익산시 평생학습관 교육 강좌가 열렸고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하신 후에 3시간 이내 결제까지 완료해야 접수가 완료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보면 이게 선착순이라서
1: 맞아요.
0: 그렇죠?
1: 맞아요.
0: 정말 놓칠 경우 많아요.
1: 맞아요.
0: 잘 봐야 됩니다. 관심 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런 강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선착순으로 모집할 때 내가 놓쳤어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대기 명단이라도 올려놓으시면 나중에 취소하시는 분들 계시면 또 운이 좋게 그 교육을 수강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0: 맞습니다.
1: 듣고 싶은 교육 있으시면 꼭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문을 두드려보시는 게 어떨지.
0: 제가 사실은 최근에 그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 하나 체험을 했거든요.
1: 어떤 거 하셨어요?
0: 파스텔화 그리는 거. 해가지고 이제 10번
1: 교육 받으셨어요?
0: 일주일씩 하는 건데 끝났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건 끝났지만 계속 이어서 그냥 제 사비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1: 진짜요? 미술학원은
0: 파스텔 가라.
1: 선생님 저번에 어반 스케치도 배우지 않으셨어요?
0: 조금 배웠죠.
1: 선생님 또 미적으로도 또 이렇게 또 취미가 있으시구나.
0: 뭐 이렇게 보기보다 시커멓지만 농담입니다. 아니 이게요 그 방법 기술 그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가시면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딱 포인트 몇 개를 딱 그 기술이 있어요. 그대로만 하면
1: 그 접근법대로 하면
0: 그렇게만 하면 돼요. 난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그냥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니까요.
1: 그러니까요. 네. 저같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도 한번 문을 두드려봐도 되겠네요. 두려움 없이. 알겠습니다. 네.
0: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그림 그린 것도 보여드리겠지만.
1: 드로잉쇼 한번 보여드려도 되겠네요.
0: 아니 찍어놓은 게 있어요.
1: 네네. 알겠습니다.
0: 근데
1: 네, 여러분.
0: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신청했잖아요.
1: 네.
0: 근데 막상 진행이 되면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네네. 보니까 정작 하고 싶은 분들이 못하는 경우가 곧장 나오더라고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30명 정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20명만 완주를 했다든가.
0: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에요.
1: 그래요?
0: 심해요. 그래서 참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1: 참여하는 우리도 조금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거는
0: 그렇습니다.
1: 어쨌든 시에서 이렇게 평생학습관에서 좋은 교육을 마련해줬으니까
0: 그렇죠.
1: 잘 완주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네요.
0: 맞습니다. 그래야지 네. 또 그 프로그램 더 좋은 것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이 자꾸 생겨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다른 분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1: 그쵸. 제가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
0: 그러니까요.
1: 제가 신청하면은. 그쵸.
0: 그래서 신중하고.
1: 그쵸.
0: 선택하시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
1: 네, 그럼요. 아유, 기왕이면 뭐 하나라도 많이 배워가면 좋으니까.
0: 맞습니다.
1: 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0: 예. 방학 중에 초등 돌봄 교실에 건강 도시락을 공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여름 방학 동안에 익산 지역 초등학교 32곳
1: 네,
0: 돌봄 교실 이용 학생 약 1,100여 명에게 점심 건강 도시락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대상 학교가 3곳이 늘었고요. 급식 공백이 해소되면서 해당 학교들이 돌봄 교실을 종일반으로 하루 종일반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고 또 그 도시락에는 지역 농산물이 활용된다고
1: 오,
0: 합니다.
1: 좋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까지 네. 연결되고 이렇게 네. 그 해당 학교들이 지원을 받으면서 또 그 다른 남은 예산을 활용해서 돌봄 교실을 또 종일반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선순환인 것 같아요.
0: 네. 돌봄 네. 이게 사실은 중요하고요.
1: 맞아요.
0: 돌봄이 사실은 이게 참 그 맞벌이 가정들
1: 맞아요.
0: 특히나 중요한 건데 한 끼만 이렇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돌봄 시간 늘리면서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편하게 되고
1: 그러니까요. 네.
0: 그 자녀들한테도 혜택이 가니까 또 지역 농산물 소비까지 되니까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방학이 아이들한테는 즐거운 건데 이제 본인들은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0: 그렇구나.
1: 해야 될지.
0: 그렇죠.
1: 네. 네. 그런 분들께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다음 소식은 제가 준비했는데요. 세금 체납 실태 조사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함께 한다는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8월 3일부터 실태 조사원 12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말까지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게 방문을 해서 납부 사유와 생활 형편을 확인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하거나 긴급 복지 서비스에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0: 네.
1: 일단은 체납 이니까 실태조사 가면 왠지 무서울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만 가서 이제 생활 형편을 확인하고 이제 긴급 복지 서비스 같은 걸 연계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이분들 실태조사원 분들이 방문을 하시면 네 무서운 분들이 아니니까 문을 잘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네. 네. 저희 그러면은 다음 소식 전하기 전에 한번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0: 예.
1: 네.

Let's go. Where did you be? Excited and cool. I'm here this summer.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한 달에 한 번 익산 주민이 익산 소식을 전하고 있는 재미보라의 재미수다입니다. 네, 1부 지금 익산은 익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달해 주실까요?
1: 예, 익산의 대학생 5명이 미국의 컬버시 문화교류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문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이네요. 우리 익산시는 관내 대학생 대학 재학생 5명을 선발해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익산의 자매도시인 미국의 컬버시에서 대학생 교류와 문화, 역사 탐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공구 접수는 8월 7일 오후 6시까지이고요. 익산시가 1인당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일부 이제 관광지 입장료하고 개인 비용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미국 컬버시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더라고요. 저희 익산시하고 문화교류를 한 지가 거의 한 20년이 다 돼가는
0: 곳이고요. 그렇군요.
1: 과거 2011년 초에 2000년 초기에 소식을 좀 봤는데 또 미국에서 온 학생들이 우리의 익산에서 문화를 또 이렇게 막 접하고 가는 그런 재밌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0: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오고 우리도 교류를 가고 이런 식으로. 예. 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화 교류나 이제 교환 학생 이런 프로그램은 진짜 대학생 때만 만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돈을 지원해줘가지고 해외로 가는 비용 중에 일부를 부담을 해주겠어요, 그렇죠?
1: 그리고
0: 좀 저렴한 가격으로 가볼 수 있는
1: 돈도 돈이지만 그 학생들한테는 정말 새로운 문화 체험이 되고
0: 맞아요.
1: 인생에 아주 중요한 또 좋은 그런 그 뭐랄까요 방아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게 될 수가 있죠.
0: 그렇죠. 또 문화적인 어떤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가서.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젊었을 때 떠나라.
0: 네, 그러니까요.
1: 이게 적극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젊었을 때 꼭 많이 대학생 관내 대학생분들 많이 꼭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익산 자율주행 버스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걸 제가 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익산 자율주행 버스 마룡 E버스 무료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 7월 28일부터 이제 새로 시범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터미널을 출발해서 익산역과 원광대학교를 거쳐 돌아오는 그 구간 동안 자율주행 전기 저상 버스가 시범 운행하고 있는데요. 시범 운행 기간 동안에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와 도로 시설이 신호와 돌발 상황 정보를 주고받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도 함께 구축된다고 합니다. 네, 운행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주말이랑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매달 첫째 주 금요일도 쉬어가는 날이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노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익산역, 원광대학교를 순환하는 한 개의 노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전북 제1고, 익산역 남부, 중앙시장 입구, 소초등학교, 1위 공업고등학교, 삼양식품을 거쳐서 원광대학교까지 갔다가 다시 같은 경로로 되돌아오는 순환 노선입니다. 네, 원광대 앞에서 타고 내리실 분들은요, 노천극장 앞, 그러니까 학교 안쪽에서 승하차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차량은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로 시속 30km에서 50km로 주행을 하고요. 레이더 센서와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도 뭔가 안전 돌발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운전석에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전문 안전 요원이 상시 탑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네,
0: 이용 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 시범 기간 운영 동안에는 전면 무료고요. 이제 다만 다른 대중교통이랑 환승 할인이나 뭐 이런 연계는 안 된다는 점을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좌석이 17석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석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버스 앞면에 붙어 있는 자녀 좌석을 확인하고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도 이동 가방에 넣으시면 함께 탑승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반려인 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이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러니까 주말에는 이렇게 저희가 주중에는 일하고 있으니까 보기 힘들었고요.
0: 맞아요.
1: 아직 저희 무료 이제 시범 운행이니까 그리고 주중에도 또 시간도 늦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이 노선이

0: 직선이네요, 직선.
1: 거의
0: 그렇죠.
1: 그렇죠.
0: 터미널에서 익산역 거쳐서 원광대학교까지니까 쭉 직선으로 갔다가 직선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상당히 안전에 저는 또 안전한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1: 아,
0: 또
1: 네네.
0: 물론 또 안전요원 타시고 있다고 하니까 그
1: 그쵸.
0: 속도도 느리고
1: 그쵸.
0: 한번 타볼 만하겠어요. 시간 내서 일부러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0: 말이
1: 대로,
0: 그렇잖아요. 운전사가 없이 버스가 간다는
1: 그거
0: 거잖아요.
1: 신기하죠. 참,
0: 그러니까
1: 신기한 세상이
0: 한번
1: 와버렸습니다.
0: 시간을 내서 가보고
1: 그러니까요.
0: 싶네요.
1: 저희 한번 타보러 가야 될것
0: 그러니까.
1: 같아요. 이거는 시간을 내서라도 타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신비한 경험이 될것 같아요.
0: 그러면 휴가를 시간
1: 네,
0: 단위로 또 쪼개서 한번 써야 되겠네.
1: 네네.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아,
1: 다음
0: 재밌네.
1: 소식은요? 예, 그러니까요.
0: 네.
1: 신비한 세상이에요. 정말.
0: 점심도 먹고, 차도 타고 점심을 먹든지, 차를 타고 저녁을
1: 네네.
0: 먹든지.
1: 중앙동에 맛있는 거 많으니까, 네, 추진해 보겠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자, 다음 소식입니다. 8월 한 달을 두 바퀴 차 교통안전 집중 관리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익산 경찰서가 8월 동안에는 오토바이, 개인용 이동장치, 학생들 타고 다니는 거 있죠. 그다음에
1: 네네.
0: 자전거 이런 것들의 사고를 집중 관리한다고 합니다.
1: 네.
0: 지역 우리 내에서 교통 사망 사고가 지난해보다 증가를 했대요. 특히
1: 그렇구나.
0: 1륜차 사망 사고 4건 가운데 3건이 고령 운전자의 로 인한 사고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경로당 교육하고 안전모, 신호위반 단속, 운전 단속 등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1: 저는 최근에 모현동에서 저는 제가 운전하면서 저도 한 10년 뭐 8년 가까이 운전을 했는데 그 안전벨트 단속을 하는 거는 많이 못 만나봤어요. 근데 최근에 모현동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이제 운전석 조수석 착용했는지 단속하는 거를 한번 만난 적은 있습니다.
0: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쵸. 예, 최근에 열심히 또 교통 안전을 위해서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개인용 이동장치는 사실은 진짜, 진짜 이게 애물단지여서 좀 어떻게, 시에서 어떻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진짜 많아요. 특히
0: 그렇죠.
1: 이제, 그 자전거도 물론 그렇지만 자전거 말고 그, 뭐라 그러죠? 그?
0: 전기
1: 네,
0: 자전거?
1: 전기 자전거 말고 그 혼자 타는 거 있잖아요.
0: 서서.
1: 네네, 서서 타는 그걸 뭐라고
0: 그럼
1: 부르지?
0: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1: 네네네네. 그 이륜차, 그거에 대해서 전기 바이크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제 대여를 해주잖아요.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를 이제 사업장에서 대여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0: 세워놓는
1: 네,
0: 것도.
1: 세워놓으시는 분들이 조금 양심적으로 이거는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보행자분들이나
0: 불편하게.
1: 운전자분들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게끔 주차를, 그걸 해놓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동 킥보드를.
0: 맞아요. 제가 그걸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저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 네네.
0: 이게, 이제 다 내가 사용을 했잖아요. 그럼
1: 네네.
0: 세워놓는데,
1: 네네.
0: 회사에서 앱에 그렇게 떠 있어요. 이게, 건물 옆이나 구석이나 이런 데 있으면 위치가 GPS로 추적이 어려우니까,
1: 그렇죠.
0: 길 가운데 쪽에다가 두라는
1: 어?
0: 거예요.
1: 그러면 안될것
0: 그래요.
1: 같은데.
0: 그렇지 않으면, 종료가 잘 인식이 안 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추가로 금액이 또 이렇게 청구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1: 그러면 그 업장도 문제긴
0: 그렇죠.
1: 하네요.
0: 그런 시스템이, 현재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킥보드가 횡단보도, 인도, 가운데 덩그러니 이렇게 있거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0: 그런 문제가 있는
1: 보행자분들한테도
0: 거예요.
1: 위험하다는 거예요.
0: 이게 제가 전번에 한 문제가 한번 제가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어요. 지정이
1: 네.
0: 안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게, 그게, 그, 빌렸다가 되돌려 놓는 것 때문에 주차하는 것만 안전하게만 되면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뭐,
0: 맞습니다.
1: 사실 그게 필요할 때도 있긴 해요. 이제
0: 맞아요.
1: 급할 때나 이렇게 도보로 가기는 그렇지만, 뭐, 택시 타고 가기엔 좀 그렇고 애매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이 항상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반납 위치가 항상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
0: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타봤지만, 이게 전에부터 이야기지만, 이게 승차감도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머리가 골이 흔들린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안전모를 안 쓰기 때문에 위험하고, 안전벨트가 없어서, 특히 젊은 학생들이, 막 둘이서 타는 거예요.
1: 둘이 타면 안 돼요, 진짜.
0: 위험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0: 추가로 안전 나왔으니 교통 안전 이야기인데,
1: 네.
0: 요즘은 전기 자전거 있잖아요.
1: 네네네.
0: 어르신들이 많이 또 증가하고 있어요.
1: 맞아요.
0: 전기 자전거인데
1: 거기에 막 짐도 싣고 열심히 막 다니시던데.
0: 전기 자전거가 이제 기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는 길가로 자꾸만 이제 차도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그 도로 상태가 좋아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차가 빨리 달리고 어르신들이 안전 뭐 안 쓰시고
1: 그렇죠.
0: 특히 또 그리고 아침이나 저녁에 아침에 차가 잘 안 다니다 보니까 일반 차들이 어르신들 일찍 다니시잖아요. 그러다
1: 그렇죠.
0: 보니까 다른 자동차들이 급하게 갈 때도 있고요. 또 해질녘 저녁
1: 그때는 진짜 안,
0: 안
1: 보여요.
0: 보이는데 타고 다니시는 분
1: 진짜
0: 있어요.
1: 잘 안 보여.
0: 불도 안 들어오는 자전거에.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안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진짜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0: 최근 전기 자전거가 이게 막 기술이 막 발전되면서 우리가 부모님들, 어르신들, 시골에 계시는 분들, 타시는 분들 많으신데, 혹시 한번 자기 부모님, 타시는지 안 타시는지 한번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네. 타고 계신다면은 전등도 좀 점검 좀 해드리고
0: 그렇죠.
1: 하면 좋겠습니다,
0: 안전교육
1: 진짜로.
0: 딱 시켜야 된다.
1: 네네. 뭐 안전모도 사드리고 그래야 되고
0: 맞습니다.
1: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아유, 좋은 말씀이세요. 네. 다음 소식은 익산역 중앙로, 무항로 등의 폭염 대응 살수차 운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익산시도 7월 25일부터 익산역 1원과 중앙로, 무항로, 또 함여름, 황등면 등 주요 도로 중심으로 하루 두 차례 이상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살수차를 운행을 하면요. 뜨거워진 아스팔트 복사열은 낮추고 도로 먼지와 차량 타이어 파열 등 고열로 인한 사고 위험도 줄여준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게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좋은 조치입니다.
1: 네네. 아,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보면은 유럽이랑도 너무 더워가지고 차량 타이어가 막 녹고 이런다고. 네,
0: 뭐
1: 뉴스에서
0: 양산에
1: 봤습니다.
0: 지금 날씨 더워서 저 옥수수가 팝콘처럼 터졌다는 소식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1: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진짜로.
0: 그 정도 덥대요.
1: 그러니까요.
0: 지금.
1: 왜 우리 막 아스팔트나 차량 본네트에 계란 깨는 실험하잖아요.
0: 맞아요.
1: 지금 진짜 후라이가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아, 날씨가. 네, 다음 소식은 물놀이와 태국 문화를 함께 지키는 물놀이와 태국 문화를 함께 즐기는 송크란 키즈 페스티벌입니다. 8월 8일 익산 글로벌 문화관 전용 주차장에서는 유아와 초등학생 가족을 위한 무료 물놀이 행사가 열립니다. 태국 전통 물놀이 축제 송크란 유명하잖아요. 네, 그 축제를 주제로 물놀이, 태국 문화 퀴즈, 코끼리 팔찌 만들기, 전통 운세 체험 등이 진행되고요. 네, 공식 페이지에는 선착순 마감 후 대기 명단 문의 받고 있다는 안내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인기가 많은가 봅니다.
0: 그렇군요.
1: 네, 또 여름하면 또 물놀이가 빠질 수 없으니까요.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0: 네.
1: 이제 익산 주요 공원에 물놀이 아이들이
0: 그렇죠.
1: 할 수 있게끔 개방 물놀이장을 또 상시로 또 운영을
0: 네.
1: 하고 있잖아요.
0: 예.
1: 네, 매년 하고 있죠.
0: 맞습니다. 동산동에 네. 유천 생태공원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1: 네네, 아이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0: 네.
1: 또 방학 때 또 재밌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0: 아, 요즘 이렇게 물놀이 그 막 그 많이 유행이잖아요.
1: 맞아요.
0: 젊은 사람들 또 가수들도 막 이렇게
1: 뭐 한강 가서 엄청
0: 물총
1: 하던데?
0: 쏘기도 하고
1: 네.
0: 또 한강에는 이렇게 뭐 수영장을 야간에도 오는
1: 맞아요, 맞아요.
0: 뭐 음악도 같이 하고 그런다고
1: 네네,
0: 하더만요.
1: 네네, 그러니까요. 너무 더우니까
0: 예,
1: 또
0: 안전에 주의해서 건강에 주의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네. 아유, 저는 그런 물도 좋긴 한데 수영장 물도 좋긴 한데 계곡물 한번 차갑게 발 담그러 한번 피서를 조만간 다녀오고 싶긴 하더라고요. 또 더울 때는 또 계곡이 최고니까.
0: 저 얼마 전에 한번 그 계곡에 폭포 유명한 곳이 있어가지고 한번 갔는데 가까운 곳에
1: 네네.
0: 물이 없더라고요.
1: 가물어서요.
0: 가물어서.
1: 또 그것도
0: 들어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물을 맞는 그 즐거움을 느끼려고 생각하고 갔는데 물이 없어. 그냥 왔어요.
1: 네,
0: 발만 담그고 그냥 왔어요.
1: 상태 보고 계곡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보고서.
0: 네.
1: 네, 감사합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익산은 고구마보다 고구마 순이 주인공인 축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1: 오호.
0: 이게 무슨 소식이냐. 2026년 익산 고구마 순 축제가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3기 농협 로컬푸드 복합센터하고 로컬 하나로마트 일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1: 오호.
0: 고구마의 수확과 고구마 순 김치 담그기, 주민 참여 공연, 지역 농산물, 농특산물 판매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고구마가 또 익산이 유명하잖아요.
0: 고구마 순이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것도 김치를 담잖아요. 김치의 종류가 그렇죠. 몇 가지일까요? 뭐, 보통 보면 배추와 무를 오. 기준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1: 네네.
0: 근데 실제로 보니까, 뭐, 내가 봤지만, 고기, 특히 막 생선, 육류, 이런 거 가지고도 다, 우리 가자미 김치, 무슨,
1: 오, 그쵸.
0: 등등등등.
1: 식혜 담그죠. 가자미 네, 식혜.
0: 이 고구마 순 김치의 효능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식이섬유 풍부한데
1: 맞아요, 맞아요.
0: 또 이게 칼륨이 들어가 있어서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도 같이 동시에 배출을 시키고
1: 나트륨 배출 같은 그렇죠. 거 좋구나.
0: 좋더라고요. 간 해독에도 좋고.
1: 먹어야겠다.
0: 그리고 이게 왜요? 아삭함이 참 좋잖아요. 아삭 씹었을 때.
1: 참 아삭하고 시원해요. 고구마 순 김치는 아마 못 드셔보지 못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먹어보면 여름 별미예요 진짜. 아삭하고 시원하고
0: 그럼요. 물 말아가 찬물에 말아가지고
1: 아, 제일 맛있죠.
0: 아, 이따 침도네.
1: 네네. 이게 그 열무김치하고는 또 다른 식감이에요. 약간 열무보다는 꼬독꼬독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0: 그렇습니다.
1: 식감인데,
0: 맞습니다.
1: 네, 또 익산 고구마 순이 또 유명하니까. 네. 네.
0: 또 이렇게 순 껍질을 벗기다 보면 손톱 밑에
1: 맞아요.
0: 물드는 거,
1: 맞아요.
0: 그런 거 또 앉아서 하면 나중에 세월 지나면 추억이 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그치만, 까져 있는 깐순을 팔면 깐순 사고 싶은데 제가 한번 축제장 8월 22일에 한번 가보고 혹시 깐순을 파는지 또 예. 후속 취재 한번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네. 아, 재밌을 것 같네요.
0: 네.
1: 네. 다음 소식은요. 문화 소식인데요.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KBS 국악 한마당 녹화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8월 13일 오후 7시 30분에 익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KBS 1텔레비전 국악 한마당 녹화가 진행됩니다. 박예리, 남상일, 김태현, 홍지윤 등이 출연하며 관람은 무료이지만 온라인 선착순 예매 방식이기 때문에 빨리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야겠는데요.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을 할 수 있어서 현재 자녀석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녹화한 무대는 9월 26일 KBS 1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네, 무료인데 저는 작년에 한번 가봤어요. 이 부학한마당을.
0: 네, 네.
1: 근데 자리가 진짜 무료이고 또 이 내놓으라 할 이런 명창분들의 소리를 또 들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리가 진짜 빈틈없이 꽉 차 있더라고요.
0: 네.
1: 네,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또 가서 실제로 그 소리꾼 분들의 명창 분들의 소리를 듣는 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그분들의
0: 맞습니다.
1: 소리가 너무 울림이 깊다고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자리가 없었는데 아마 지금도 8월 13일까지 13일에 진행을 하지만 자녀석이 혹 지금 없지 않을까?
0: 근데
1: 그 생각이
0: 이게
1: 듭니다.
0: 또 중간 중간에 이렇게 또 생긴다고 해요.
1: 취소하시는
0: 예.
1: 분도 있고
0: 예.
1: 하니까.
0: 그래서.
1: 포기하지 마시고
0: 그렇죠.
1: 네 한번 네, 문 두드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미보라의 재미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전주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전주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1: 앞서 저 KBS 그 이야기 하셨지만, 다은쌤 그 원래 또 다은쌤한테 가서 그 배우러 가셨잖아요.
2: 아, 맞아요.
1: 배우러 가는데 요즘 안 가신다면서요.
2: 네, 요즘 못 가고 있어요.
1: 명창이 되어야 되는데.
2: 그러니까요.
1: 그 다은쌤, 저쪽 다은쌤은 명창이 되셨는데.
2: 그러니까요. 그러게
1: 우리
2: 말입니다.
1: 이쪽 다은쌤은 언제 명창이 되는
2: 네.
1: 거예요?
2: 아, 유미쌤이랑 같이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유미쌤도 못 가고, 저도 바빠서 못 가고 지금 그러고 있네요.
1: 안타깝습니다.
2: 네, 그러니까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익산 꿈뜨락 농촌 네. 청소년 문화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소식입니다. 오. 네, 익산시는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네. 북부권 하벼읍에 청소년 전용 공간인 꿈뜨락을 조성을 했어요.
1: 아, 그래서 꿈뜨락이 이곳이 뭔 뜻인가 했더니 그런 뜻이구나.
2: 네, 청소년 전용 공간인데 이곳이 많은 사랑을 네. 청소년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네 이곳에서 청소년들의 자치 활동과 문화예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메이크업과 웹툰 그리기 동아리를 잇따라 창단을 하고 네, 가족 간 유대를 가지는 가족 안전 가족 캠프도 전격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1: 아, 예. 네,
2: 메이크업 동아리, 웹툰 그리기 동아리 또 요즘에 인기 있는 그런 인기 있는 것들을 반영한 동아리가 생겼네요. 네. 또 앞으로 활동도 궁금해지고요. 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에 들어간 다고 합니다.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네. 그래서 사실은 이곳은 지난해 12월에 하며릅에 첫 문을 열었습니다.
1: 예.
2: 문을 연지는 오래됐는데 네. 그래서 그동안 북부권 청소년분들이 이제 좀 뭐 도서관이 멀다거나 청소년 문화 공간이 조금 멀게 느껴졌을 텐데 꿈뚜락이 생기면서 조금 네, 문화 공간이 돼서 청소년분들이 많이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다양한 메이크업 교육이라든가 웹툰 그리기 또 동아리가 생겨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요.
3: 네.
2: 또 하멸 이쪽 북부권에서 또 웹툰 작가님 한 분 또 탄생하면 너무 좋겠네요. 또.
1: 맞습니다.
2: 네.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 탄생하고 그런 꿈에 어떤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1: 네, 좋겠네요. 아우.
2: 너무 기계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제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로 감동.
2: 네네. 근데 진짜 뭐 이게 약간 메이크업은 미술하고도 약간 연관이 많이 되나 봐요. 색조니까. 그래서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을 보면은
1: 그렇죠.
2: 그 남성 아티스트 분인데 미술 쪽 공부를 하시다가 이렇게 색조 메이크업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옛날엔 또 일본 이런 데서 네일 아트나 메이크업 이런 교육을 전수받고 오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탑 인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신 이런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네, 입산에도 또 그런 분 탄생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들려주셔야죠.
1: 네. 제가 지금 그 파스텔을 하면서 기억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파스텔에 색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그림을 그릴 거니까 이런 색을 찾으세요라고 해요. 근데 그 색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2: 그렇구나.
1: 색을.
2: 그렇죠.
1: 근데 그걸 잘 찾았고, 그걸 이제 조합을 잘 하면, 나중에 보면, 저 그림이 멋지게 나오는 거야.
2: 그러니까 그게 메이크업이랑도 그러니까요. 되게 연관이 돼 있다고, 그 아티스트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파스텔을 이렇게 가루잖아요.
2: 네.
1: 손을 문지르거든요.
2: 네네. 손에서 연락했다.
1: 이게 문제가 아니라,
2: 지문이
1: 닳아서,
2: 없어지겠다.
1: 저희 아파트에, 이제 헬스장이 있어요.
2: 네네.
1: 아파트 헬스장.
2: 네네.
1: 근데 출입문이, 지문 인증을 해요, 열려요.
2: 네네.
1: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인증이.
2: 파스텔라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렸으면.
1: 그래서 결국은 관리사무소에 가서 왼손으로 지문 등록을 다시 했어요.
2: 그 정도로 다음에 한번 꼭 보여주세요, 선생님.
1: 알겠습니다. 다음
2: 네네.
1: 소식, 다음
2: 네네.
1: 소식 가겠습니다.
2: 네네.
1: 익산 체력 인증 센터에서, 제4기 도전은 체중 감량 그리고 러닝메이트 회원 모집을 한다는 소식이네요.
2: 네네.
1: 국민체력 100 익산체력인증센터.
2: 네.
1: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팔봉 그 종합체육관 들어가시면 안쪽에 동문 쪽에 있습니다.
2: 팔봉에 있어요. 익산 체력 인증 센터는.
1: 예, 익산 종합 운동장 안에 있습니다.
2: 아, 그렇구나.
1: 네.
2: 그건 또 몰랐네요.
1: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체중 감량하는 이제 뭐 동아리죠. 그리고 러닝메이트 동아리를 뭐 회원 모집한다는 소식이네요.
2: 네네.
1: 8월 7일까지 하고요. 신청 방법은 국민체력100에 로그인을 하신 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8월 3일부터 8월 26일까지 월수반 러닝메이트, 그리고 8월 4일부터 8월 27일까지는 화목반은 도전 체중 감량 그런 반으로 수업을 진행이 되겠고요.
2: 네네.
1: 모집 대상은 만 19세에서 65세 이하까지입니다.
2: 나도 가도
1: 네.
2: 되겠구나.
1: 그럼요. 저도 이 소식 준비하면서 보니까 국민체력100 센터가 전국에 70개가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5개가 있더라고요.
2: 그렇군요.
1: 어디 있냐면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2: 그렇구나.
1: 우리 이 소식 들으시는 분들 전주에 계시잖아요.
2: 네, 전주에서 많이
1: 전주에도 체력 인증
2: 들으시죠.
1: 센터가 있습니다. 전주 체력 인증 센터는 어디 있을까요?
2: 화산?
1: 화산 체육관에 있습니다. 완산구에 있는 화산 체육관 거기
2: 네.
1: 가시면 전주 체력 인증 센터가 있으니까요. 가서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2: 그러니까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운동에 약간 그런 동기부여가 더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1: 맞습니다.
2: 그래서 함께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근데 이제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러닝메이트 요즘 인기가
2: 네,
1: 많거든요.
2: 러닝이 요즘 핫하죠.
1: 저 옆에 있는 분이,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이, 울트라 마라톤을 이번에 뛰고 왔어요.
2: 울트라는 더,
1: 100km를 뛰어요.
2: 그쵸.
1: 42.195가 아니라,
2: 풀보다 더긴
1: 100km를
2: 거죠.
1: 뛰고 왔어요. 16시간 동안 뛰고 온 거예요. 저녁에 뛰어서 새벽 밤을 새서 아침까지. 근데
2: 대단하다.
1: 이거 보니까 그런 혼자 뛰면 어려운데 같이 뛰는 분들, 같이 뛰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중에 뭐 한의원 원장님도 계시고,
2: 네네. 그러니까 함께 하면은 울트라도 달릴 수 있다.
1: 맞죠. 뭐 그렇게
2: 네네.
1: 심하게는 하지 않더라도
2: 네.
1: 우리가 하여튼 그 프로그램이 다양하니까
2: 네.
1: 그 같이 하면 할수 있으니까
2: 네,
1: 도전
2: 문을 두드려 보면
1: 좋겠습니다.
2: 좋겠습니다. 네네. 다음 소식은 함라 도농 상생 복합 프로그램 함라 썰머 빌리지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7월 18일 토요일부터 8월 30일 일요일까지 운영되고, 함라 한옥 체험단지 일원에서 5세에서 13세 어린이 및그 가족이, 메인풀, 에어바운스, 25m 슬라이드, 영유아 낚시 놀이터, 주말 버블 파티, 이런, 썸머 물놀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타임당 1인당 5,000원이고 보호자는 무료 입장입니다. 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권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기타 내용으로는 함라 한옥체험단지의 투숙객분들은 무료 입장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아니, 또 여름에 또 재밌는 아이들이 또 좋아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방학 중인 가족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예, 함라에 이어서 우리 남부쪽인
2: 네네.
1: 망경관 문화관에서도 이런 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8월 말까지 유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룡이 스티커를 이용한 투명 뿅망치 만들기,
2: 네네,
1: 아이스팩
2: 귀엽네요.
1: 만들기,
2: 네네.
1: 이런 것은 방문하셔가지고 바로 체험도 가능하고요.
2: 네.
1: 또 이제 내용이 어떤 거냐면 또 초등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요,
2: 네네.
1: 폭염 대응 작전을 해서 자외선 비즈 팔찌 만들기,
2: 뭔가 자외선을 받으면은 팔찌 색깔이 변하는 이런 거를 만드나 보다.
1: 그리고 에너지 위기에 대비한 작전으로
2: 네네.
1: 무동력 마룡이 생존 선풍기 만들기.
2: 무동력. 재밌을 것 같은데?
1: 이런 것은 익산 망경관 문화관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익산시 통합 예약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아, 네. 아, 또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또 가족들과 아이들이 함께 할수 있는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네요. 네, 저도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건강 프로그램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2026년 하반기 슬기로운 육아생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0일 월요일부터 8월 21일 금요일까지고요. 운영 기간은 9월 3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0: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을 합니다. 모집 인원은 이제 양육자 10명, 그러니까 보호자 10명, 영유아 10명 이렇게 해서 20명을 해서 선착순 모집이 된다고 하고요. 네, 익산 거주하시는 분들 신청 대상이라고 합니다. 교육 내용은 이제 아이와 함께한 행복한 건강 프로그램이잖아요. 스킨십 체육 활동을 해서 아이와 함께 균형 감각 키울 수 있는 거, 밸런스 키울 수 있는 거, 근력 키울 수 있는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라고 하고요. 신청 방법은 익산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를 방문해 주시거나 신청해 주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네.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1: 아, 이게 막 그림 하는 모습이 막 머릿속에 상상을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0: 아, 아기랑.
1: 아기랑. 균형 잡기, 스피드 키우기, 밸런스 잡기, 아기들 근력 키우기, 뭐 이렇게 매달려봐 해가지고 들어서 거꾸로 매달고, 아빠들은 좀 세게 하죠.
0: 그렇죠. 네. 아빠들은 되게 이제 과격하게 놀아주죠. 그치만 아이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가격하게 놀아주는 걸 또. 아, 네. 이렇게 또 한 달 동안 또 익산의 여름을 담은 소식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또 훌쩍 지났습니다.
1: 오, 벌써?
0: 네. 그러니까 명진쌤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을지. 네. 예, 여러분 지금까지 듣고 계셨던 방송은 재미보라의 재미수다였고요. 전주공동체 라디오 FM93.5MHz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네. 오늘도 재미보라의 재미수다에서는 익산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담아봤고 또 소식이 여름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소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명진쌤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파크 골프 치다 와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0: 네, 그래도 진행은 매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재미보라팀 명진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익산 시민 라디오 제작단 재미보라의 재미수다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달에 또 만나요.
1: 안녕.

요즘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한참 찾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을 잊었다가 뒤늦게 생각나기도 하고 며칠 전 나눴던 이야기가 가물가물할 때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억은 흐려지고 또 어떤 기억은 잊히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 있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을 위해,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놓았던 사람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잊지 말아야겠죠.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은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오늘 전주원에서는요, 광복절을 앞두고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과 함께 광복의 의미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머무른 일이 아니라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와 사람,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시간,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935 라디오 전주원 지금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윤두현 밴드 나는 나.

네, 윤전밴드 나는 나비 듣고 왔습니다. FM93.5MHz 935 라디오 전지원 185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나는 나비 첫 곡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 어딘가로 훨훨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유로운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도 처음부터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말과 이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그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광복절이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 날입니다. 8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면 역사는 교과서 속에 몇 줄로 남기 쉽지만 그 안에는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아냈던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단순히 과거의 한 장면을 기념하는 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 이윤심 지청장 전화 연결해서요, 광복절의 의미와 우리 지역에서 기억해야 할 독립유공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보훈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용필, 바람의 노래.

네, 조용필 바람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매주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제 방으로 여러분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눌러주세요. 935 라디오 전주오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요.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광복절을 기념해서요, 전북 서부 보훈지청 이윤심 지청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내일은 우리 민족에게 아주 뜻깊은 그런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전북 서부보훈지청의 주요 업무와 광복절 기념 행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윤심 국가보훈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과 함께합니다. 지청장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935 라디오 전주원 청취자 여러분, 전북 서부보훈지청장 이윤심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광복절을 앞둔 오늘 보훈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청취자분들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감사 마음을 전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지청장님, 먼저 이 청취자분들에게 이 전북 서부보훈지청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전북 서부보훈지청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익산, 군산, 정읍, 김제시와 부안, 고창군 등 서부지역 6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존 독립유공자신 이석규 애국지사님을 비롯해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전공상 군경 및 유가족 등 약 15,000여 분의 보훈 대상자분들이 저희 관내에 계시며 보훈지청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예우와 보상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뒀는데요.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광복절은 단어에서도 의미를 알 수 있듯이 빛을 회복하다라는 의미로 우리나라가 35년간 이어진 일제강점의 암흑을 걷어내고 나라의 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6년은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로 유네스코에서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로 지정한 아주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올해가 김구 선생님 탄생 150주년이었군요. 아,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마 저처럼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광복절과 더불어서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를 위해 특별히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2: 네. 저희 관내에 생존 독립유공자신 이석규 애국지사님을 비롯해서 약 380여 명의 독립유공자 유가족분들을 각 시군과 협조를 통해 위문할 예정이고요. 군산에서는 8.15 워터 페스티벌을 광복절과 관련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전시 등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회를 계기로 지난 5월에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익산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했는데요. 앞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각종 행사들과 연계한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네, 단순히 기념행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네요. 이 중에서 8.15 워터 페스티벌은 어떤 행사인지 좀 궁금한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8.15 워터 페스티벌은 이번에 군산 청년회의소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대규모 서바이벌 물총대전을 비롯해서 기부물품 바자회, 역사 테마 게임존 운영, 이렇게 세 가지 메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에 군산 철길 마을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행사 수익금은 유공자분들과 보훈가족을 위해 기부한다고 해서 더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8월 17일 월요일에 진행된다고 하니까 많이들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행사 수익금이 유공자분들께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전북 서부보훈지청도 여기에 뭐 행사에 참여를 하고 진행하시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저희는 8.15 워터 페스티벌에서 체험형 홍보 부스를 운영합니다. 아이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십자말 퀴즈 풀기를 진행해서 쉽고 재미있게 광복절 의미에 대해 되새길 수 있는 체험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국가 상징인 태극기 전시와 훈장 미전수자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참여하기 좋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훈장 미전수자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훈장 미전수자라는 것은 어떤 분들인가요?
2: 네, 훈장 미전수자분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해서 서훈이 결정됐으나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서 아직 훈장을 전수받지 못한 분들을 말합니다. 현재 훈장 미전수자분들이 전국에 약 7천여 명 있고 저희 관내에만 19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청에서는 올해 유네스코 김구회를 맞이해서 훈장 미전수자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프로젝트인 훈장의 주인을 찾습니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후손을 찾지 못한 분이 7천여 명이라고 하니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 훈장 미전수자분들이 굉장히 다 이렇게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훈장의 주인을 찾습니다 프로젝트는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2: 바로 그 훈장 미전수자의 후손분들을 찾는 사업인데요. 후손들을 찾기 위해서 독립유공자 관련 자료 분석을 시작으로 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자료 확인, 또 지역 주민과 관련 전문가 탐문을 통해 후손에 대한 단서 추적 등을 통해서 최종 확인된 자료로 후손 여부를 심사한 후에 훈장을 수여해드리는 것이 최종 목표인 사업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는 이 늦게, 끝까지 훈장을 좀 전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분들을 찾아서 훈장을 수여드리는 것까지 좋은 취지의 그런 프로젝트이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려운 점 없으실까요?
2: 네, 가장 어려운 점은 앞서 말씀드리는 과정을 통해서도 찾지 못한 후손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훈장 미전수자분들에 대해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군산역사관에 미전수된 훈장을 전시하는 독립유공자 훈장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고 또 10월에 있을 고창의 모양성 축제와 연계해서도 훈장 미전수자 후손찾기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니까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네네. 이 훈장들이 주인한테 돌아갈 수 있기를 꼭 바라고요. 해당 사업이 꼭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군산 역사관에서 전시되는 미전수된 훈장 전시 이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많이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이 광복절의 의미부터 유네스코 김구의 해까지 알게 됐는데요. 아마 내일 광복절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청장님, 이 마지막으로 광복절을 맞이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2: 네, 광복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소중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앞장서 노력하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감사의 마음이 그 가치를 이어나가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내일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잠시라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보훈부 전북서부보훈지청 이윤심 지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상현 씨 밴드 찬란 듣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 소통협력센터가 전주의 지역 자원을 새로운 브랜드와 사업 아이디로 발전시킬 2026년 전주 로컬 브랜딩 아이디어 해커톤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전주의 문화와 역사, 먹거리, 관광자원, 유휴공간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딩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입니다. 2명에서 5명으로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고요. 모두 15개 팀을 선발합니다. 모집 분야는 지역 가치와 로컬 푸드, 거점 브랜딩, 지역 기반 제조, 지역 특화 관광, 디지털 문화 체험 등입니다. 선정된 팀에는 두 차례의 온라인 멘토링이 제공되며 최종 발표와 심사를 거쳐 대상 100만 원 등 총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온라인 멘토링은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되며 본 행사는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전주 소통협력센터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8월 21일 오후 2시까지 참가 신청서와 기획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정상적으로 신청됐는지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결과는 8월 27일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 소통협력센터 지역소통협력팀 전화 063-288-7103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연화정 도서관이 전통 바느질 공예를 직접 체험해보는 연화정에서 한 땀 한 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연화정 도서관 연화루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데요. 한복 문화 강사 송진아 강사와 함께 전통 바느질 기법을 활용해 모시 항랑 흔들개비와 달 항아리, 북커버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성인으로 회차별 10명씩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늘 8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전주 도서관 누리집 프로그램 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료비는 회차당 5,000원이고요. 접수번호 11번부터는 대기자로 등록돼서요. 취소자가 발생할 경우 개별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화정 도서관 063-714-352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성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와 삶을 바라보는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 희허락락이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메가파스 전주 객사점에서 열립니다.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해 열리는 올해 영화제의 슬로건은 유영하다, 유연하되게입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붙들고 시간과 관계를 가로지르며 함께 나아가는 여성들의 힘과 이야기를 영화로 만나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모두 10편의 영화가 상영되고요. 특히 모든 상영작에 관객과의 대화 GV가 마련돼 영화를 본 뒤 작품에 담긴 여성의 삶과 사회적 의미에 대해 관객들이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전북 여성영화제 희어락락은 전북 여성단체연합이 주최 주관합니다. 영화를 통해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만나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 9월 3일부터 5일까지 메가박스 전주 객사점에서 열립니다.

영화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평화도서관이 영화 나는 보리에 김진유 감독을 초청해 영화와 가족 그리고 소통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강연은 코다에 대하여를 주제로 오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평화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코다는 청각장애 부모를 둔 자녀를 뜻하는 말인데요. 김진유 감독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나는 보리를 통해 코다로서 살아온 삶과 정체성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강연은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수어 통역도 함께 제공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사항은 평화도서관 063-281-6424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영화를 통해 서로 다른 언어와 감각으로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전주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스웨덴 세탁소 두 손 너에게.

네, 스웨덴 스탁소 두 손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생학습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대표 평생학습 축제인 제20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이 9월 5일 토요일과 6일 일요일 한국전통문화전당 1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평생학습 기관과 동아리 등이 참여해 시민들이 다양한 배움과 체험을 만나는 행사입니다. 현재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장 안내와 프로그램 운영을 도울 자원봉사자도 8월 28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행사일 기준 만 13세 이상으로 야외 활동이 가능한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행사장과 프로그램 위치 안내를 비롯해 체험부스 운영 지원, 방문객 질서 유지, 행사장 환경 정리 등 다양한 활동을 맡게 됩니다. 다만 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업무에는 성인 자원봉사자가 우선 배치될 예정입니다. 활동에 참여하면 하루 2만 원의 활동 실비가 지급되며 활동 시간에 따라 자원봉사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식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 만큼 개인 음영수와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고 야외 활동에 적합한 편한 복장과 운동화 착용이 권장됩니다. 자원봉사자는 활동 당일 오전 8시 40분까지 현장에 도착해 출석을 확인해야 하고요. 이어서 8시 45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사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사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당일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50플러스 어른학교 시즌2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강좌는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전주, 익산, 김제, 순창 지역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낭독, 영어, 스토리텔러 양성 과정 같은 일과 활동 탐색 과정부터 생활 가구 만들기, AI 교육, 퍼스널 컬러 등 일상 기술 과정, 그리고 숲 체험 활동과 슬로우 조깅 같은 커뮤니티 중심 과정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힐링 포레스트 숲 체험 활동과 슬로우 조깅 활동은 전문 활동가로 양성된 분들이 직접 진행하는 만큼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갖고 싶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됩니다. 수강료는 없지만 과정별 재료비는 별도의 개강일에 납부해야 하고요. 무료 교육인 만큼 신청 후에는 성실한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참여가 저조할 경우 다음 강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커뮤니티 활동과 사회 공헌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접수는 8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50플러스 인생학교 12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50플러스 인생학교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며 자신을 탐색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싶은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전주, 익산, 김제, 순창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이고요. 일반적인 강식 수업이 아닌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교육은 9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전주시 평생학습관 등에서 진행되고 11월 21일 토요일에는 50플러스 포럼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과정에는 입학식과 자아탐색 워크숍을 시작으로 영화와 뮤지컬을 통한 자기이해, 나무 수툴 만들기 체험, 좋은 삶에 대한 경제학 강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다루는 웰다잉 포럼, 스트레칭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11월 16일 졸업식과 11월 21일 커뮤니티 포럼으로 마무리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9월 9일 수요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되며 서류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재료비는 4만 원이고 별도의 자치회비와 함께 개강일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과 281-526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지적 성장과 삶의 통찰을 위한 제222회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에는 뇌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강사로 나서 뇌과학으로 삶을 성찰하다를 주제로 시민들과 만납니다. 정재승 교수는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는지 또 우리의 행동이 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뇌과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강좌는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덕진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8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과 063-281-538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에라 인생은 아름다워.

네, 제이세라 인생은 아름다워 그리고 아이오아이 갑자기 두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원래는 한곡 들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아이오아이 갑자기 한곡더 들었습니다. 지금 전주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전주 소식 관련돼서 몇 가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축제 제9회 전주 독서대전이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전주 한벽문화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책을 읽는 것뿐 아니라 듣고 이야기하고 공연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되는데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서로에게 인생책을 선물하는 인생책 선물책방, 소리에 집중하며 책을 만나는 끄고 듣고 읽다 청음 독서, 책속 문장을 함께 읽는 낭독회, 출판사 초청 작가 강연,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샤르르 솜사탕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전 접수는 9월 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인기 프로그램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에 접속해서 프로그램 메뉴에서 원하는 행사를 선택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올가을 책을 읽는 즐거움을 넘어 책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시간 전주 독서대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주 소식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이번 주에 음악과 관련된 축제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전주에서는요, 두 개의 대형 음악 축제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2026년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지난 12일 개막했어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16일 일요일까지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을 비롯한 전북 특별자치도 14개 시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를 주제로 깊이 있는 전통 판소리부터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어우러지는 크로스오버 무대까지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에 한번 전주 세계 소리 축제에 가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뜨거운 음악 축제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점프 2026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16일까지 4일간 전주대학교 인조 잔디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인디 음악부터 록과 힙합까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뮤지션들의 무대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역 축제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전주의 독립예술축제 스테이플리쉬가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열립니다. 올해 행사는 전주 남부시장에 위치한 로컬 플랫폼 모의장과 그 일대에서 진행되는데요. 스테이플리쉬는 음악 공연뿐 아니라 시각예술과 다원예술, 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입니다. 특히 대형 상업 축제와 달리 지역의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직접 축제의 주체가 돼 자유로운 창작과 새로운 실험을 이어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스테이플리쉬라는 이름에는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은 엉뚱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보자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전주 고도심에서 시작된 스테이플리쉬는 공연과 전시, 연극과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예술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며 전주의 독립예술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올해도 남부시장과 구도심 공간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형 공연장이 아닌 우리 동네 시장과 골목에서 만나는 색다른 예술축제 2026 스테이플리쉬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곡 듣고 이어지겠습니다. 채율이 생각을 멈추다 보면.

네, 최유리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 마쳐야 할 시간이네요. 오늘 방송은 기억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살다 보면 잊어도 괜찮은 것들이 있죠. 어디에 물건을 뒀는지, 어제 무슨 말 했는지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희미해지는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우리 사이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말하고 꿈꾸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도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 기억한다는 건 과거에만 머무는 일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키고 싶었던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생각하고 그 뜻을 오늘의 삶 속에서 이어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요 잠시라도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과 그 하루를 위해 먼저 길을 걸었던 분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위에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조금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서로를 존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한 935 라디오 전주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광복절 의미도 마음 한편에 함께 생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곡으로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1: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공기를 천천히 환기해 보는 시간,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입니다. 짙은 매미 소리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달라진 바람결이 느껴지는 8월의 길목에서 마음 그늘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7일 입추인데요.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가장 뜨거운 여름 한가운데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시작하는 순간 설렘보다는 두려움 또는 끝맺음과 함께 떠올랐던 경험 있으실까요? 보현이는 행복한 순간에도 이 시간이 오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불쑥 고개를 내밀었던 기억도 있고요. 기쁨을 느끼는 순간에는 동시에 슬픈 순간이 빨리 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도 함께 찾아오곤 했습니다. 희망을 품는 순간에도 혹시 해봐도 될까? 망설임의 감정도 함께 떠올랐어요. 문득 보현이는 서로 반대라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사실은 늘 같은 마음 안에서 손을 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늘 보현이의 마음 그늘터에서는요. 서로 다른 마음이 손을 잡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두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8월의 첫 곡, 한 로로의 너와 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주 FM 구사함 후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 주 금요일 본방, 두 번째 주 금요일 재방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어플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다시 듣기도 청취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첫 번째 코너 보현심의 끄적임은 어휘로 빚은 감정 사전인데요. 단어에도 저마다의 온도가 있고 때로는 달큰하거나 쌉싸름한 맛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년 넘게 원고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보현이가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요. 무심코 뱉은 언어와 종이 위에 남겨진 문장들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켜켜이 쌓여온 감정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8월의 어휘로 빚은 감정 사전은 양가 감정입니다. 오후에 햇빛이 쨍쨍하고 습하고 덥더니 밤이 되니 잔잔한 무더위와 습한 온도가 느껴지는 밤이다. 하루라는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 평온한 시간이 막상 내 손에 쥐어졌을 때 가슴 밑바닥에서 정체 모를 공허함이 옅은 안개처럼 피어오른다. 아이가 훌쩍 자라 제 몫을 해내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벅차게 대견하면서도 더 이상 내 품을 파고들지 않는다는 사실에 공허함이 맴돌았다. 가장 눈부신 행복의 정상에서 있으면서도 언젠가 그 빛이 저물어 버릴까봐 두려워서 미리 상실의 그림자를 상상하곤 했다. 마치 끓어오르는 한 여름의 태양을 열렬히 사랑하면서도 나무 빛 서늘한 그늘을 애타게 갈망하는 8월의 이중성과 닮아 있었다. 멀어지고 싶으면서도 곁에 머물고 싶고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약한 면을 발견하는 순간 미운 감정이 사그라들곤 했다. 서로 반대편을 향해 뻗어가는 이 복잡한 양가 감정이 행동을 선택할 때 동전의 양면처럼 늘 마음에 함께 머물고 있었다.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 감상하시면서 지금 떠오르는 여러분들만의 감정 사전을 펼쳐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8월의 어휘로 빚은 감정사전은 양가감정이었습니다. 양가감정의 사전적 의미는요,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 또는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의 감정이 마음속에 공존하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사전적인 풀이로만 들으면 조금 딱딱하고 복잡한 심리학 용어 같지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감정들은 우리 일상의 온도와 참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을 마시면서도 어깨 위로는 따뜻한 담요를 두르고 싶어지는 마음, 눈부신 한여름의 뙤약볕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서늘한 가을의 바람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가끔 정반대의 마음이 들 때면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있나? 하며 혼란스러워하곤 하는데요. 서로 다른 두 마음이 내 마음 안에 함께 살고 있다는 건 결코 마음이 길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 집중하고 있으며 입체적으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중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쁨의 뒷면에 슬픔이 있고 시작의 뒷면에 늘 끝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섬세한 마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8월의 마음 그늘터에서는요, 청취자분들 마음 안에서 엇갈리는 두 마음을 밀어내지 않고 서로 다른 마음이 조용히 손을 잡는 시간으로 채워가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지금 어떤 감정들과 나란히 손을 맞잡고 있을까요? 이 아이의 손잡아줘요 노래 감상하시면서 지금 떠오르는 감정들에게 손 내밀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Let me

지금은 전주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 두 번째 코너 월간 보현심입니다. 이 코너는 감정을 재촉하지 않고 그늘이 가르쳐준 방향을 따라 오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8월의 월간 보현심, 시간의 지문입니다. 오늘은 문득 시간에도 지문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끝에 남은 지문처럼 시간도 마음에 저마다의 무늬를 남긴다. 그날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던 일이 어느 날 문득 떠올려도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는 추억이 되어 있었고 끝이라 믿었던 순간은 또 다른 시작의 문 앞에 나를 데려다 놓기도 했다. 시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조금씩 나를 변화시켰다. 오늘의 나는 예전의 나와 같은 사람 같으면서도 분명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 시간이 나의 마음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지문인지도 모르겠다. 아이유의 시간의 바깥 감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의 지문을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8월의 월간 보현심 시간의 지문이었는데요. 글을 저의 글을 소리내어 읽고 나니 제 마음에도 그동안 시간이 남겨둔 지문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아픔과 미소, 끝과 시작.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상반된 감정들이 사실은 시간이라는 다정한 손길 안에서 조용히 손을 맞잡고 있었나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시간의 무늬가 새겨져 가고 있을까요? 그때는 견딜 수 없이 아팠던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았는데 긴 시간이 흘러 어느새 그 상처 위로 옅은 미소가 피어나는 걸 느꼈던 순간 다들 한 번쯤은 품고 계실 것 같아요. 시간은 참 신비로워서요.

지금은 전주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 더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 주 금요일 오전 11시 본방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 재방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어플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청취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마음속에 맴도는 문장들을 가만히 앉혀두고 오래도록 눈을 맞추는 시간,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 세 번째 코너, 문장이 머무는 빈 의자입니다. 8월에 문장이 머무는 빈 의자는 다정하고 예쁜 우리말 꽃가람입니다. 어떤 풍경을 품고 있는 단어일지 8월의 일기장 한 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8월의 어느 맑은 날, 숲길을 걷다 작은 물줄기 앞에 걸음을 멈추었다. 투명하게 부서지는 햇살 아래로

차가운 물결이 조잘조잘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연부 눈빛 들꽃 잎사귀 하나가 수면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꽃잎은 물결의 리듬에 몸을 맡긴 채 천천히 그러나 주저없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가람, 강을 뜻하는 예쁜 우리말, 그리고 그 위를 수놓으며 흐르는 꽃. 꽃이 흐르는 강, 꽃 가람이다. 나는 오랫동안 무언가가 흘러가는 뒷모습을 보는 일이 서글프고 슬프게만 느껴졌다. 강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늘 어디론가 떠날까 버리니까 영원히 내 곁에 머물기를 바라는 애틋한 마음과 시간의 섭리대로 어쩔 수 없이 흘러보내야만 하는 체념이 함께 흐른다. 물가에 서면 늘 그렇게 상반된 두 감정이 내 마음 안에서 부딪히곤 했다. 오늘 작은 꽃잎을 품고 유유히 흘러가는 꽃가람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흘러간다는 것은 그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눈부신 순간의 기억을 물결 위에 띄운 채 기꺼이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일 거라고.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그 흐름이 너무도 아름다워 미소 짓는 마음이라고. 상실의 서운함과 시작의 경이로움. 이 두 가지 마음이 가만히 손을 잡을 때 비로소 내 안의 차가운 강물도 따스하고 눈부신 한 줄기 꽃가람이 되어 흐르고 있다고. 아이유와 김연아가 함께 부른 얼음꽃 감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꽃가람을 떠올려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 문장이 머무는 빈 의자에 앉혀둔 단어는 꽃가람이었습니다. 가람은 강을 뜻하는 순 우리말인데요. 그래서 꽃가람은 꽃이 있는 강, 꽃을 품고 흐르는 아름다운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만 입안에서 굴려보아도 은은한 꽃향기와 시원한 물소리가 함께 번지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늘 강물처럼 한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때로는 속절없이 지나가 버리는 이 시간 앞에서 무언가를 자꾸 잃어버리는 것만 같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요. 그 강물에는 늘 아름다운 꽃잎들이 함께 떠서 흐르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나누었던 다정한 웃음, 치열하게 고민했던 밤의 기억, 눈부시게 반짝이던 오늘의 행복도 함께 흐르고 있고요. 오늘 8월의 마음 그늘터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서로 다른 두 마음이 이 꽃가람의 풍경 속에서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강물 위에도 지금 예쁜 꽃잎들이 흘러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을 두려워하며 강물의 흐름을 억지로 막아서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꽃잎들을 물결에 사뿐히 띄워보내시면서 담소네 공방 예쁜 하루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전주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현이의 메모장 마음 그늘터 찾기 코너입니다. 온전히 자신만의 쉼터를 찾아가는 여정인데요. 8월의 마음 그늘터는 전주 덕진공원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호수를 덮은 커다란 연잎들이 서로의 어깨를 비비며 서걱서걱 초록의 언어로 속삭인다. 그 짙푸른 수면 위로 수줍은 듯 다부지게 고개를 내민 연분홍 연꽃들이 보인다. 걸음을 멈춘 곳은 유려하게 휘어진 돌다리 앞이다. 아치형의 돌다리 너머로 하루에 가장 뜨거웠던 숨을 토해내며 8월의 석양이 붉게 번져가고 있다. 눈이 시리도록 벅차게 아름다운 찰나. 황홀한 붉은 물결을 마주할 때면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느껴진다. 이 찬란한 빛이 오래 머물렀으면 하는 애틋한 갈망. 이 붉은 빛이 다 타오르고 나면 머지않아 호수 위로 짙은 어둠이 내리겠지 하는 옅은 쓸쓸함. 가장 눈부신 절정의 순간에 서서 나는 아직 오지 않은 끝의 풍경을 상상해 본다. 맑고 향기로운 연꽃은 가장 어둡고 끈적한 진흙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서야 비로소 눈부신 꽃잎을 피워낸다. 탁한 어둠과 순결한 빛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이미 손을 맞잡고 있었다. 돌다리 너머로 잦아드는 저 석양도 낮의 뜨거운 열기와 밤의 서늘한 정막이 가만히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다정하게 손을 쥐어보는 시간. 끝이 있기에 곧 어둠이 내릴 것을 알기에 내가 안고 있는 불안도 서늘한 두려움도 결국엔 내 삶의 눈부신 행복과 나란히 손잡고 있는 하나의 풍경이었다. 이상한 계절의 전주에 가면 들으시면서 덕진공원 마음 그늘터 산책해 보겠습니다.

8월의 마음 그늘터는 전주 덕진공원이었습니다. 여름날 호수를 가득 메운 초록빛 연잎과 아름다운 다리로 익숙한 이곳은 사실 아주 아득하고 깊은 시간을 품고 있는 공간인데요. 마한 시대부터 무려 40여 년간 후백제의 수도였습니다. 조선왕조의 뿌리가 내린 곳이기도 한 우리 전주의 굵직한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려 고려시대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던 거대한 호수고요. 4만 5천 평이라는 넓은 품을 내어주어서 지금의 다정한 시민공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년 전 고려의 물결과 8월의 눈부신 햇살이 호수 위에서 잔잔하게 손을 맞잡고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질 즈음 덕진공원 산책 어떠실까요? 거대한 초록빛 연잎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과 수면을 적시는 붉은 석양 속에서 여러분 안에 서로 다른 감정과 마음들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영, 최유리가 함께 부르는 생각을 멈추다 보면 감상하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쉼 없이 다녀간 복잡한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서로 다른 두 마음이 다정하게 손을 맞잡으며 마음 그늘터 천천히 걸어가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0: 네, 너무 좋네요.
1: 2026년 8월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에서는요, 서로 다른 마음이 손잡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함께 산책해 보았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절정과 서늘한 가을의 첫 숨결이 교차하는 오늘 입추처럼 시작의 벅찬 설렘과 옅은 감정의 물결들이 서로 다른 길을 지나며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 그늘터에서 함께 거닐었던 덕진공원의 아름다운 석양처럼 상반된 두 마음들이 가만히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손을 맞잡을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깊고 눈부신 색채를 띠게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시침과 분침이 나란히 만나 12시 정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 서성이는 어떤 낯선 마음들 억지로 밀어내지 마시고요. 어여쁜 꽃가람처럼 물결 위에 다정하게 띄워보내는 맑고 환한 금요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지친 마음이 조용히 쉬어가는 오전의 빈 의자는 언제나 마음 그늘터에 비워두겠습니다. 한 달 뒤 가을의 냄새가 조금 더 짙어진 9월의 길목에서 다시 만날게요. 청취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8월의 끝곡 소란의 딜리버리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구성, 진행해 전주공동체 라디오 구사모 보현이었습니다. 전주공동체 라디오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방송국이니까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마음 편하게 연락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주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요, 전주역 바로 근처에 있어요. 덕진구 백제대로 825 4층에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 FM 935에서 들을 수 있고요. 유튜브와 웹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는 고려 말 조선이 건국되기 전 어느 장수의 꿈에 한 시민이 나타나 금척을 건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 금척으로 장차 사만의 강토를 다려보아라!

여기 그만 쓰러지고 말아. 연인이 몸통만 가져가고 죽이는 남겼는가. 두 봉을 이루고 하늘로 솟아있네.

0: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1: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네, 1,500만 반려동물을 위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보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먹냥 상담소입니다. 저는 먹냥 상담소의 11년 차 견주 소미연이 별디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요. 잠깐 들으셨겠지만 김정우 원장님이 불참하셨습니다. 진료 일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셨는데요. 오늘 그래서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이분이 오늘 주제랑 조금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고양이상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제 대학원 동기이자 아나운서 강지우 씨입니다.
1: 네, 화면이 안 나와서 정말 다행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특별 게스트 강지우인데요. 오늘 먹냥연구소의 김정우 원장님, 긴장 좀 하시라고 나왔습니다.
0: 먹냥연구소 아니고 상담소입니다.
1: 네, 먹냥상담소입니다.
0: 아, 좀
1: 네.
0: 어렵죠.
1: 아니에요. 상담소.
0: 네네. 네. 8월 달에 저희 특별한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인지 아실까요?
1: 네, 저희가 잠깐 힌트 드렸는데요. 저랑 닮았죠?
0: 네. 네.
1: 8월 8일 세계 고양이의 날이죠.
0: 네, 고양이의 날이죠. 저는 고양이의 날이 사실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에서 이제 좀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건데, 이런 날을 이렇게 기점 삼아서 반려동물에 대한 뭐 사랑을 더 키우는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8월 8일이 네. 세계 고양이의 날이라고 아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희가 더 알려야죠.
1: 그쵸. 네, 먹냥 상담소.
0: 네, 네, 상담소.
1: 네, 네. 저희 막중합니다.
0: 네, 막중합니다. 우리 김정우 수의사님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아주 꽉 채워서 한 시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수의사님, 듣고 계시죠?
1: 네, 네. 듣고 계시죠?
0: 네, 그럼 지우씨, 오늘,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이 반려동물 관련된 영화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준비를 좀 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근데 우리 지우 씨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저도 이야기를 하나 풀고 지우 씨도 하나 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좀 준비한 영화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1: 너무 좋아요. 어떤 영화인가요?
0: 아, 저는요. 이 귀여운 고양이가 나오는 영화 A Street Cat Named Bob이라는 그런 원제가 있는 실화 기반으로 한 영화입니다. 2016년도에 제작된 영국 영화예요.
1: 네.
0: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1월 4일에 개봉을 했고 러닝타임은 103분입니다. 로저 네. 스포티스 우드 감독이 연출을 했고 무엇보다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화를 네. 바탕으로 정말 감동 실화입니다. 바탕으로 네. 만들어진 영화예요.
1: 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니
0: 그렇죠.
1: 좀 기대되는데요.
0: 기대도 되고 저는 좀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라는 그런 감동 포인트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벌써 우시면 안 돼요.
0: 아이 그럼요. 오늘 제가 또 반려동물과 함께한 지 제가 11년 차 되다 보니까
1: 네.
0: 조금 감정이 울컥울컥할 때가 있는데 벌써 울면 안 되고 아무튼
1: 저도 이해가 가지만 네. 제가 오늘은 네. 게스트로서 네. 제가 웃기는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눈물 나실 때마다 제가 갑자기 트로트를 부를 수도 있어요.
0: 좋습니다.
1: 네.
0: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주인공 이름이 제임스 보웬인데 실제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영화에서는 배우 루크 트레더웨이가 제임스를 연기하는데요.
1: 네.
0: 제임스는 거리에서 기타를 치면서 생활하는 버스킹 뮤지션입니다. 근데 뮤지션 알잖아요. 좀 가난해요. 가난한 청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청년이죠. 노숙 생활도 하고 뭐 헤로인 중독도 되고요. 영화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약물 의존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겨우 지원주택에 들어가면서 다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 그러면 네. 이런 상황이면 진짜 자기 한몸 건강하기도 힘들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데 어떻게 고양이랑 함께하게 됐을까요?
0: 이게 우연이었던 거죠. 우연이었는데 이 제임스도 내 한몸 건사하기 힘들다 보니까 무슨 고양이를 키우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주황색 고양이.
1: 간택당했네요.
0: 네, 간택당했죠.
1: 네.
0: 제임스가 집에 돌아왔는데 고양이가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1: 네.
0: 처음에는 당연히 누군가 키우던 고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보기도 하고 다시 밖으로 내보내기도 해봤는데요. 고양이가 다시 찾아와요.
1: 다시 간택당했네요. 네.
0: 이번에는 다리를 아주 심하게 상처 입은 채로 찾아온 거죠.
1: 그러면 이 고양이를 어떻게 보내요?
0: 내치지 못하죠. 네. 여기서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1: 네.
0: 제임스가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고양이가 다쳐가지고 지나치지를 못하니까 결국 이후 베티의 도움을 받아서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밥이라고.
1: 너무 귀엽네요.
0: 네, 밥.
1: 네.
0: 네. 저는 이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처 입은 두 존재가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그쵸. 한 명은 뭐 사회에서 어떤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았고 한 고양이는 정말 그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은 상태. 딱 두 존재가 만나는 그런 장면.
1: 네.
0: 제임스는 밥의 치료가 끝나면 다시 보내주려고 합니다. 근데 밥이 안 가요, 또. 밥이 안 가요. 넌 내 거야. 라고 얘기하듯이 안 갑니다.
1: 네.
0: 제임스가 거리로 이제 버스킹을 하러 나가면 밥이 졸졸졸 쫓아오는 거예요.
1: 네.
0: 아우, 정말 끈질겨, 끈질겨.
1: 귀엽겠다.
0: 네. 그래서 제임스가 기타를 치고 있으면 바로 옆에 앉아 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겨요. 원래는 사람들이 제임스를 그냥 다 지나쳐 갔거든요. 뭐 기타를 치건 말건 노래를 부르건 말건 관심도 없던 그런 인물이 제임스였는데 밥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1: 사실 저도 멈춰 설 것 같기는 해요.
0: 고양이가 귀여워서?
1: 네. 고양이가 귀여워서.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고양이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된 제임스, 뭐 사진도 찍히고 공연도 사람들 뭐 즐겁게 보는 그런 장면을 보이기도 하고 돈도 건네고요, 사람들이. 공연비를 받는 거죠.
1: 네.
0: 밥은 제임스의 어깨에도 올라타고 같이 거리를 다니면서 점점 이 런던 거리에서 명물이 됩니다.
1: 어깨에 얹혀서 다니면
0: 맞아, 맞아.
1: 낸시랭? 같은 느낌이잖아요.
0: 아, 그렇죠. 연예인 한 명이 떠오르긴 하네요.
1: 네, 약간 네, 네. 그런 명물일 수밖에 없을
0: 네네.
1: 것 같아요.
0: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잖아요.
1: 네.
0: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네. 단순히 밥 때문에 돈을 더 벌었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임스에게 처음으로 책임져야 할 어떤 존재가 생긴 거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지우 씨는 반려동물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1: 아, 제가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은 없는데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병아리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보면 초등학교 앞에 그 병아리를 팔아요. 아저씨들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병아리를
0: 네.
1: 파는데
0: 500원. 저희 때는 500원이었는데 혹시?
1: 아, 저희가 500원, 1000원 저희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0: 다행입니다.
1: 네. 그래서 그 병아리를 한 마리를 샀는데 조금 연약했어요. 애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키워보고자 해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엔 일주일 만에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직접 묻어줬어요. 뒷마당에. 묻어주면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그쵸. 잠깐 같이 있었는데도 정이 금방 들더라고요.
0: 그렇죠. 반려동물 뭐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0: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밥을 줘야 되고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되고 결국 누군가의 어떤 세월을 책임진다는 게 어떤 생을 책임진다는 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 삶을 그래서 규칙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장치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제임스에게 밥이 딱 그런 존재가 됩니다.
1: 아, 네. 그러면 이제 제임스도 조금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0: 달라지긴 하죠. 근데 잘 풀리진 않아요.
1: 아.
0: 네. 제임스가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다가 여러 문제에 휘말리면서 공연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여유롭진 않습니다. 어려워요.
1: 네.
0: 이후에는 뭐 노숙인이나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잡지 아시죠? 빅 이슈?
1: 네, 알아요. 알아요.
0: 네, 그거를 거리에서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밥이 항상 옆에 있어요.
1: 어떡해.
0: 그래서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이 제임스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밥과 함께 있는 제임스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1: 그렇죠. 약간 우리 어머니가 되면 누구 엄마 이렇게 맞아요. 부르는 경우도 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0: 맞아요.
1: 네.
0: 밥 아빠 이런.
1: 네, 소미 엄마.
0: 아, 저는 소미 언니.
1: 맞아요, 소미 언니.
0: 네, 그렇죠. 이제 제임스랑 이제 밥이랑 같이 다니는데 중간에 또 밥이 한번 사라지는 사건도 있긴 한데 뭐 필살적으로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다시 만나요.
1: 오, 네. 정말 다행이에요.
0: 결국은 만나고 이제 제임스가 밥을 찾아다니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밥이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1: 어떻게 살아요?
0: 라는 걸 네, 깨닫게 된 거죠.
1: 그쵸.
0: 네. 아.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돼보고자 제임스가 노력을 합니다.
1: 네, 좋습니다.
0: 어떤 노력일까요?
1: 뭔가 경제적으로도 조금 나아지려는 모습도 있겠고 좀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나요?
0: 네, 이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제임스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물 중독 있잖아요.
1: 아, 맞네요.
0: 그게 있었어요.
1: 네.
0: 근데 그거를 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1: 와,
0: 진짜 힘들잖아요. 금단 과정이
1: 엄청 힘들죠.
0: 그래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지내는 제임스 옆에 밥은 또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또 안쓰럽고 이해가 되고. 그렇죠.
1: 어찌 보면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0: 네. 아니, 근데 네. 처음에는 누가 누구를 구했죠?
1: 처음에는 제임스가 밥을 구했죠.
0: 그죠. 제임스가 네. 밥을 구해서 밥이 상처를 입어서 병원에 데리고 갔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살렸는데 이 영화 끝날 때쯤 질문이 바뀌게 되는 거죠. 누가 누굴 구한 거지? 밥이 제임스를 구한 게 아닐까?
1: 그쵸.
0: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0: 밥 때문에 제임스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1: 맞아요. 아, 너무나 그렇죠.
0: 맞아요. 그래서 뭐 거리에서 함께 버스킹을 하고 빅뉴슈를 판매하던 제임스와 밥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약물을 의존을 벗어났어요.
1: 우와.
0: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해요.
1: 네.
0: 그래서 결국 이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됩니다.
1: 아.
0: 실제 제임스 보웬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 A Street Cat Named 밥은 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바로 그 책이 영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진짜 영화 같은 실화. 다시 진짜 영화가 된 거죠. 어떠세요?
1: 아, 갑자기 저는
0: 네.
1: 그 생각 떠올랐어요. 플란더스에게 또 떠오르고 그다음에 마음이 이런 저희 영화랑 고전 동화도 생각이 나면서 좀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0: 그렇죠.
1: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밥 한 마리의 길고양이가 사람의 인생을 그렇죠. 전부 다 바꿨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또 오수의 개라게 있어요.
1: 네.
0: 혹시 아시나요?
1: 네.
0: 사람 살린 강아지.
1: 압니다.
0: 이거 네, 그런 기념비가 있거든요. 행사도 맨날 진행, 행사도 하고.
1: 그게 전주였어요?
0: 오수입니다.
1: 아, 오수.
0: 네, 전북에 있는 오수라는 지역에서.
1: 오수라는 지역에서. 네. 네.
0: 아주 똑똑하고 의로운 강아지인 거죠.
1: 그렇죠.
0: 네,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정말 작은 생명이 더 큰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저는 약간 한 생명이 한 생명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소미랑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가 나를 변하게 한 걸까? 내가 너를 변하게 한 걸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우린 서로를 변하게 한 거야 라는 결론에 이르긴 하는데 제임스랑 밥도 그러지 않았을까.
1: 네, 이거 보통 사랑이 아닌 거죠.
0: 네, 맞아요. 찐사랑이죠. 찐사랑.
1: 네.
0: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첫 번째 영화 내 어깨 위 고양이 밥. 여기서 한마디로 이 영화를 정리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상처입은 고양이를 구해준 한 남자가 결국 그 고양이를 통해 자신의 삶까지 구하게 되는 이야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저희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 지우 아나운서가 준비한 영화 들어보겠는데 괜찮으시죠?
1: 네, 좋아요.
0: 네, 그러면 흥미로운 영화 이야기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선우정아의 고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노래까지 고양이로 맞췄습니다. 어때요? 저의 선곡이?
1: 저 너무 달달해서
0: 네.
1: 귀가 행복했어요.
0: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으니까 이제 우리 강지호 아나운서가 준비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이거는 제가 처음 봤던 영화예요. 제가 태어나서 이제 처음 접했던 영화인데
0: 네.
1: 소개해드릴 두 번째 영화는 오늘처럼 세계 고양이의 날에 정말 잘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고양이의 보은입니다. 보셨어요?
0: 고양이의 보은? 모르겠어요. 잘 안 본 것 같, 안 본 것 같지 왜? 기억이 안 나지?
1: 그쵸. 그런데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들어보시면 또 아실 거예요.
0: 네.
1: 네, 제대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0: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1: 네. 고양이의 보은, 이건 일본에서 2002년에 공개된 작품이고요. 원제는 네코노 온가이시. 영어 제목은 The Cat Returns입니다. 러닝타임은 약 75분이고 감독은 모리타 히로유키 감독인데요. 스튜디오 지브리 작품이라고 하면 다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부터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작품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작품은 아니고요.
0: 네.
1: 미야자키 하야오가 기획에 참여를 했고 모리타 히로유키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0: 사실 이름이 다 비슷하네요.
1: 네, 그렇죠.
0: 헷갈리네요.
1: 네. 네, 이거 그런데 다른 지브리 영화에 비해서는 조금 짧아요.
0: 네, 그러네요. 네. 75분이면 좀 러닝타임도 짧고 가볍게 볼 수 있겠네요.
1: 네, 맞아요. 근데 이야기가 진짜 재밌습니다. 말 그대로 고양이가 은혜를 베풀었다가 고양이한테 제대로 보답 갖게 된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이 보답이 인간의 입장에서 근데 조금 황당한데요.
0: 아, 뭔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고양이가 뭘 어떻게 보답을 해줄까요?
1: 보통은 이렇게 고양이를 좀 다친 고양이를 치료해주면 뭐 먹이를 갖다 준다거나 그렇게 네네네. 하잖아요. 보통은 뭐 쥐를 가져온다고도
0: 맞아요.
1: 하고 그렇잖아요.
0: 저도 들어봤습니다.
1: 근데 이거는 남다릅니다.
0: 뭘 갖다 주지? 긴장되네.
1: 네, 근데 바로 또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0: 네네.
1: 한번 볼게요. 네, 먼저 주요 등장인물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평범한 여고생 하루입니다. 하루는 조금 덤벙거리기도 하고 학교 생활도 마음처럼 잘 풀리지 않는 평범한 학생인데요.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캐릭터가 또 있습니다. 고양이 바론인데요. 정식 이름은 바론 훈베르트 폰 지킨캔.
0: 어렵다. 바론 훈베르트 폰 지킨캔.
1: 이름 멋있죠?
0: 어려운데.
1: 근데 어떨 것 같아요?
0: 약간
1: 이런 이름이 들으니?
0: 프랑스 귀족 같은 느낌. 뭔가 이름이 길면 그렇잖아요. 그 성을 중시하는 그 로열 계층의 어떤 예. 자세 같은 느낌이 저는 살짝 들거든요.
1: 네, 맞아요. 제가 첫눈에 반했던 이 고양이 제 첫사랑인데요.
0: 네네.
1: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중절모를 쓰고 그다음에 손에 지팡이까지 탁 들고 다니는 멋지게 차려입은 신사 고양이입니다.
0: 아, 약간 그 뭐 있죠. 그거 있잖아요. 그 양복 입고
1: 킹스맨.
0: 네, 맞아요.
1: 맞죠?
0: 킹스맨.
1: 네, 킹스맨.
0: 우리 통했다.
1: 네, 맞아,
0: 킹스맨 떠올라요.
1: 딱 킹스맨 같은 그런 고양이에요.
0: 아, 고양이가 킹스맨 약간 상상이 안 되지만 네, 이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굉장히 멋있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 중에서는 하루보다 바론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리고 이 바론과 함께 다니는 커다랗고 뚱뚱하고 살찐 흰 고양이 무타가 있습니다. 이 무타는 목소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번 툴툴거리는데 츤데레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루를 도와주는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인데요. 또 한 마리가 더 있어요.
0: 아, 또 한 마리 더 있어요?
1: 고양이가 많이 나오죠.
0: 아하, 고양이 영화니까.
1: 네. 고양이 왕국에 고양이 왕이 나옵니다.
0: 약간 이 정도면 고양이 뇌절 영화 아닌가?
1: 근데 이걸 정말 동화체로 따뜻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재밌게 볼 수 있는데요.
0: 네네.
1: 이 고양이 왕국에 또 왕자가 있어요.
0: 아, 또 왕자 있어요. 아, 그렇구나.
1: 네, 룬 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고양이, 약간 예쁜 고양이도 하나 나와요. 유키입니다.
0: 어, 이름부터 예쁘네요.
1: 네, 정말 어떤 고양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네, 그런 고양인데 이렇게 등장인물이 주요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어느 날 하루가 친구와 함께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도로 한가운데로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가요.
0: 도로 한가운데로?
1: 네, 도로 한가운데로.
0: 위험하다.
1: 입에 작은 상자를 물고 있어요. 그거를 근데 입에서 톡 떨어뜨려요. 그거 주우려고 하는데 뒤에서 트럭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0: 와, 진짜 아찔한데요?
1: 그쵸? 네. 우리 고양이 침이 안 되잖아요.
0: 네.
1: 근데 하루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친구의 라크로스 스틱을 이용해서 이 고양이를 낚아챕니다.
0: 라크로스 스틱이 뭐지?
1: 그 약간 그물망에 있는 스틱이 있어요.
0: 그 뭐 잠자리채 같은 건가요?
1: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1: 역시 한번 알아들으시네요. 그걸로 이렇게 고양이를 싹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0: 오, 나이스 캐치.
1: 네, 나이스 캐치.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양이가 갑자기 두 발로 서요.
0: 아우. 뭐, 치인 거 아니야? 치여가지고 좀 어디 이상해진 거 아니야?
1: 근데 두 발로 서는데 약간 네네. 놀랐던 게 정말 긴 거예요, 몸통이. 그러니까 한참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이 딱 이렇게 일어나서 갑자기 말을 해요.
0: 아하.
1: 약간 공포인데.
0: 어, 그쵸. 아, 고양이가 치일 뻔한 걸 구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말을 한다.
1: 네.
0: 그럼 고양이 탈을 쓴 사람, 이 정도로 상상이 네. 되는데? 아니죠. 사람은 아니잖아요.
1: 그쵸. 네. 뭐,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는데, 뭐, 혼돈이 아리가또네, 뭐, 이런 거였겠죠?
0: 혼돈이 아리가또네.
1: 네, 혼돈이 아리가또네. 이렇게 하고.
0: 네. 네.
1: 갑자기 사라져요.
0: 사라져요. 어디로 사라져요?
1: 이렇게 평평평평 뛰어서 갑자기 사라져요.
0: 어디로 간 거지?
1: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0: 네.
1: 하루가 구해준 고양이. 평범한 길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0: 그럼 뭐예요?
1: 누구였을까요?
0: 설마 이거 뭐 그 로맨스물에 잘 등장하는 왕 아니죠?
1: 왕은 아닌데요. 비슷합니다.
0: 왕자?
1: 왕자입니다.
0: 어,
1: 우리 룬 왕자.
0: 프린스.
1: 프린스 룬.
0: 프린스 룬.
1: 네, 이 룬 왕자가 날 구해준 여자는 너가 처음이야. 반했는 거죠.
0: 어머, 갑자기 소름 돋았어.
1: 정말 소름 돋죠. 고양이가 그날 밤부터 일이 엄청나게 커져요.
0: 네.
1: 갑자기 하루의 집 앞으로 고양이들의 행렬이 찾아옵니다.
0: 어.
1: 네. 전주에도 왕의 행렬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런 행렬로 찾아옵니다.
0: 오호.
1: 네.
0: 그리고 멋있는데 좀?
1: 멋있어요.
0: 어이.
1: 근데 왕의 행렬 크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사람들이 다 크니까 네네. 고양이는 작잖아요. 그래서 총총총총 이렇게 와요. 그 가운데 고양이 왕도 함께 등장합니다. 네. 고양이 왕은 자신의 아들을 구해준 하루한테 아주 크게 보답하겠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정말 이상한 선물들이 쏟아집니다. 집 주변에는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식물들이 잔뜩 생기고요.
0: 캣닙 같은 거?
1: 맞아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정말 하루를 졸졸졸졸 다 따라다니고요. 심지어 학교 신발장에는 고양이들이 좋아할 법한 선물까지 들어옵니다. 생쥐나.
0: 아, 오 마이 갓.
1: 네, 그런 네. 거죠.
0: 별로 반갑지는 않겠네요.
1: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반갑지 않은 네네네. 그런 선물들이.
0: 근데 뭐 고맙다고 표시하는 거니까.
1: 받아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0: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1: 만약에 고양이가?
0: 아니,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1: 안 돼요?
0: 네, 고양이 왕자, 왕이어도 안 되고요. 왕자여도 안 돼요.
1: 아, 진짜요?
0: 네네.
1: 아, 알겠습니다.
0: 네네.
1: 네, 정확해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인간도 좋아할 네. 거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주는데 하루가 이제 그만하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왕국에서는 더 엄청난 보답을 제안합니다.
0: 어떤 거죠? 그렵네.
1: 하루를. 룬 왕자와 결혼시키겠다는 겁니다.
0: 아니 뭐 은혜를 갚는다고 사람을 고양이랑 결혼시켜요? 에휴 진짜 말도 안 된다.
1: 상당히 자기중심적이죠.
0: 네.
1: 네.
0: 아니 누가 좋아해.
1: 상당히 이기적이죠.
0: 근데 고양이 왕 입장에서는 최고 보답이었던 거죠?
1: 맞아요. 근데 얼마나 내가 애지중지 키운 아들 우리 왕국의
0: 후계자.
1: 후계자를 너와 결혼시키겠다. 근데 하루가 당황한 상태에서 잠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고양이로 한번 살아볼까? 나쁘지 않겠다. 매일 학교 가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사는 것보다 고양이처럼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한 거죠.
0: 예, 하루는 잘 모르겠지만 공부를 조금 약간 뭐 중간 이하로 했던 친구였나 보다.
1: 네, 그럴

0: 아론이 하루의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1: 네네.
0: 그런데 바로 그때 고양이 왕국의 고양이들이 나타나서 하루를 납치해버려요.
1: 결국엔 고양이 왕국으로 가는군요.
0: 네, 그렇게 가버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루는 고양이 왕국에 와있고 처음에는 환상적입니다. 온 세상이 고양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가 점점 고양이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아, 뭔가 피부 같은 게.
0: 네, 오. 수염이 나고 귀가 생기고.
1: 네, 아, 귀엽겠는데?
0: 네, 귀여웠어요.
1: 아, 네.
0: 근데 점점 인간의 모습을 잃어갑니다.
1: 바론이 자기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했던 게 이 이야기를 였나 보네요.
0: 그렇죠. 하루가 이 세계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면 정말 고양이가 돼버리는 건데요. 그리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1: 엄마 아빠도 못 보잖아.
0: 그렇죠.
1: 네.
0: 네, 바론이 하루를 구하기 위해서 고양이 왕국으로 찾아옵니다. 무타도 함께 옵니다. 그리고 흰 고양이 유키도 하루를 도와줍니다. 이 유키는 하루한테 인간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데요. 문제는 제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해가 뜨기 전 높은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야지 인간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하루와 바론, 무타가 고양이 왕의 방해를 피해서 죽어라! 달려서 탑을 올라갑니다. 근데 반전이 하나 있어요.
1: 아, 또 반전이 있어요? 아, 뭔데요?
0: 룬 왕자가 고양이 왕국으로 돌아옵니다.
1: 오.
0: 네, 룬 왕자가 하루와 결혼하겠다고 할까요?
1: 글쎄요. 안 하려나?
0: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본 데는
1: 네.
0: 안 합니다.
1: 오.
0: 네, 이제껏 유키가 등장했던 이유가 있어요. 아. 사랑하는 존재가 유키였던 거예요.
1: 아, 룬 왕자의 어떤 그 피앙세가 유키였던 그런 이야기예요?
0: 네, 피앙세 캣이 우리 유키였던 거예요.
1: 아, 그럼 하루는 괜히 걱정했네.
0: 그쵸. 네, 어차피 할 생각이 없었어요. 네, 하루가 근데 유키와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었어요. 하루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배고파하던 작은 흰 고양이한테 먹을 것을 나눠줬는데요. 그 작은 고양이가 바로 유키였습니다.
1: 아, 진짜?
0: 네. 그래서 이번에는 고양이가 그 유키가 하루를 도와줬던 거죠.
1: 진짜 보은이네. 이게 보은이네.
0: 맞아요. 제목이 고양이의 보은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룬 환자가 유키에게 청혼을 하고요. 하루는 바론과 무타의 도움을 받아서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출구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 세계로 다 떨어지게 됩니다.
1: 인간 세계로 드디어 돌아왔군요.
0: 맞습니다.
1: 네.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떻게 됐나요? 조금 고양이로 변했다면서요. 귀도 생기고 뭐 수염도 생기고 했다면서요.
0: 네, 마법같이 인간으로 다 돌아오고요.
1: 아~
0: 네, 그리고 하루라는 사람 자체도 조금 달라졌어요.
1: 어떻게?
0: 네, 아침마다 늦잠 자고 지각하고 좋아하는 남학생한테 신경 쓰기만 했는 그런 자기 생활에 끌려다니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엄마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 식사까지 준비를 하고 친구가 하루한테 말을 합니다. 너가 좋아했던 남자애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대. 이렇게 말하면 예전에 하루였다면 굉장히 관심을 보였겠죠. 근데 이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됐고 자기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1: 겉으로 보면 고양이 왕국에 다녀온 그런 판타지인데
0: 네.
1: 결국에는 한 소녀의 성장 이야기네요.
0: 맞아요. 그런 성장 스토리를 다 표현하면서 저는 이 영화가 고양이를 묘사하는 방식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고양이들이 인간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정작 인간이 하루는 계속 곤란해지는 모습이 참 재밌었어요.
1: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계속 주니까.
0: 그렇죠. 뭐 생선이라던가 쥐라던가. 그러면서도 하루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는 고양이들이 결국 도움을 주죠. 그래서 오늘처럼 세계 고양이의 날에 보기에는 정말 잘 어울리는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1: 아니, 저는 약간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0: 네.
1: 아니, 내용을 듣다 보니까 또 내 어깨 위 고양이 바비랑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1: 네, 첫 번째 영화에서는 이제 사람이 고양이를 도와줬는데 결국 그리고 그 고양이가 사람의 삶을 바꿨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번 영화에서도, 이번 애니메이션에서도 하루가 고양이를 구하

0: 면서 이야기가 시작됐지만 결국에는 하루가 위기에 빠졌을 때 고양이들이 하루를 구해줬잖아요.
1: 네. 어찌 보면 저희도 지나치는 모든 동물들에게 작은 친절을 건네면
0: 네.
1: 그게 어떠한 보답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다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0: 네. 아주 뭐 순수한 그런 시선으로 보면 아주 재밌는 영화였을 것 같습니다. 뭐 2002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셨죠?
1: 네, 맞습니다.
0: 지금 봐도 뭐 충분히 가볍게 재밌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75분 정도 러닝 타임이 된다고 하니까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보셔도 좋을 영화인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오늘 두 번째 만나본 영화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고양이의 보은이었습니다. 지호 씨의 추천으로 만나봤고요.
1: 네. 정말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좋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잠시 음악 한 곡 듣고요. 세계 고양이의 날 특집 영화로 만나는 반려동물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세계 고양이의 날을 맞아서 영화 속 반려동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들려드렸던 노래는 빌려온 고양이라는 아일릿 노래. 아니,
1: 너무
0: 춤추시더라고요.
1: 신나는 거예요.
0: 역시 고양이라니까?
1: 고양이.
0: 네, 이제 고양이의 보음까지 만나봤잖아요.
1: 네.
0: 마지막 작품 하나 더 가져오셨죠?
1: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 영화가 아니라 강아지 영화예요.
0: 아, 강아지. 제가
1: 네.
0: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아, 강아지 이야기는 없나 약간 궁금하던 차였는데 감사합니다.
1: 그쵸. 네, 이 반려견과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조금 먹먹해 질 수도 있어요. 바로 하치 이야기입니다.
0: 하치 이야기.
1: 네.
0: 저도 대략적인 이야기는 알고 있어요. 주인을 계속 기다리는 그 강아지 이야기잖아요.
1: 네. 이좀 감동적인
0: 맞아요. 저
1: 스토리인데요.
0: 울어요. 광광 울어요.
1: 아, 울면 안 돼요. 춤을 출 수도 있어요.
0: 네.
1: 네, 이 영화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0: 아유, 강아지나 고양이 이야기는 왜 이렇게 실화가 많은 걸까요?
1: 네, 그만큼 저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가 봐요.
0: 맞아요.
1: 네.
0: 이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이 하치 이야기는 2009년에 제작된 작품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2월 18일에 개봉했습니다. 감독은 라세 할스트롬 감독이고요. 길버트 그레이프, 초콜릿 같은 작품으로 잘 알려진 감독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파커 윌슨 교수 역은 리처드 기어가 맡았습니다. 다들 아시죠?
0: 네, 유명하잖아요.
1: 네. 그리고 파커의 아내 케이트 윌슨 역에는 조앤 알렌, 딸 앤디 윌슨 역에 는 사라 로머가 출연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이죠. 일본 아키타견 하치가 등장합니다.
0: 아, 저는 벌써 이 하치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미가 오버랩되면서, 아, 강아지와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이런 영화가 예전하고 좀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1: 그쵸?
0: 예전에는 그냥 뭐 슬픈 강아지 영화 그 정도로만 생각했을 텐데 지금 저도 소미랑 이제 10년 넘게 같이 살고 있으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 이야기라고 하면 벌써 마음이 좀 몽글몽글하고 그래요.
1: 네, 어제도 잠깐 떼어두셨잖아요.
0: 네.
1: 그때도
0: 아유,
1: 많이
0: 슬펐죠, 슬펐죠. 근데
1: 슬프셨죠.
0: 뭐 걔는 뭐저 없이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약간 동상이몽은 아니고 동상이몽 맞죠?
1: 그쵸,
0: 동상이몽
1: 동상이몽이죠.
0: 맞네요, 맞네요.
1: 네, 오늘 들으시는 반려인 분들도 같은 생각하실 수도 있고, 조금 다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 처음부터 슬픈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시작은 정말 우연한 만남입니다. 주인공 파커 윌슨은 대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요. 어느 날 평소처럼 기차를 타고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차역 플랫폼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조그마한 아키타견인데 혼자 역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있나 찾아보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0: 설마 놓고 가진 않겠지. 데리고
1: 그쵸.
0: 갔겠지.
1: 그쵸, 주인공인데.
0: 네네네.
1: 파커와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0: 아니, 근데 실제로도
1: 네.
0: 이런 강아지를 만나. 그럼 저도 못 놓고 갈것 같아요. 데리고 가야지 어떻게 놓고 가.
1: 네, 저도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더라도 데리고 갈것 같아요.
0: 근데 그 지우 씨 부모님처럼 여기 극중에 등장하는 아내 케이트도 처음에 반대하잖아요?
1: 맞아요.
0: 하치를 데려오는 것을?
1: 맞아요. 임시 보호만 하자고 하는데 파커도 원래 주인을 그래서 찾아줘야겠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파커는 강아지한테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0: 아, 그게 그래요. 이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만 며칠만 데리고 있자. 이렇게 시작을 보통 하시잖아요. 근데
1: 네.
0: 며칠 같이 자고, 먹고, 뭐눈 마주치고, 이렇게 체온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그 게임 끝인 거예요. 못
1: 그쵸.
0: 보내요, 못 보내.
1: 그쵸.
0: 진짜로. 네.
1: 네. 얼마나 애처로웠을까요? 결국 케이트도 마음을 돌려요. 남편과 강아지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보면서 마음을 열게 되고요. 그렇게 강아지는 파커의 가족이 됩니다.
0: 진짜 잘 됐다.
1: 너무 잘 됐죠? 이름도 생겨요. 강아지가 처음 발견됐을 때 목걸이에 일본 한자로 숫자 8, 하치.
0: 하치.
1: 네, 하츠를 뜻하는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요.
0: 오.
1: 그래서 파커가 강아지에게 하츠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츠가 건강한 성견으로 자라는데요. 하츠에게 아주 특별한 습관이 하나 생깁니다. 너무 귀여워요.
0: 어떤 습관이죠?
1: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파커가 출근할 때 함께 기차역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0: 아, 진짜 이게 저는 어렸을 때 그 강아지 똘똘이랑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그 똘똘이랑 강아지가 저희 학교까지 맨날 따라왔어요. 저는 사실 괴로웠거든요.
1: 왜요? 왜요? 왜요?
0: 아니 신발을 맨날 물어가는 거예요. 제 거 신발을.
1: 어머.
0: 그래서 맨발로 집에 오고 막 그랬다니까요. 진짜 어렸을 때 막 울면서 소풍도 못 가고 신발 훔쳐가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 하치의 습관이 그렇게 와, 썩 좋게 느껴지진 않는데 그냥 장면만 보면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1: 네, 신발을 두 개 챙기셔야죠. 네.
0: 아, 그랬구나. 내 잘못이었네.
1: 네, 그렇죠. 파커가 기차를 타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오후가 되면 또 혼자 역으로 나갑니다. 파커가 퇴근해서 기차에서 내릴 때까지 역 앞에서 또 기다려요. 너무 귀엽죠.
0: 네.
1: 기차가 도착하고 파커가 나오면 하치가 달려가서 또 반겨주고요. 그렇게 둘은 같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매일 똑같이요.
0: 그 장면은 이 반려견 키우는 사람이라면 정말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가면 소미가 막 반겨주잖아요. 사람한테는 그냥 평범한 하루겠죠. 출근했다가
1: 맞아요.
0: 그냥 퇴근해서 집에 온 건데 강아지한테는 그 사람이 돌아오는 시간이 하루 중에서 제일 기다려지는 제일 설레는 순간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다 알게 돼요. 아, 저 강아지가 파커 교수를 기다리는 강아지구나 이렇게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다리니까요. 그렇게 파커와 하치는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고요. 파커와 하치와 놀아주려고 공을 던지기도 하는데 재미있는 게 하치는 공을 물어오는 놀이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0: 원래 그 강아지들 중에 네. 공친 견들 많거든요. 공에 미친 공친 견들.
1: 네.
0: 네. 근데 하치는 그 공친 견들이 아니었구나.
1: 네, 좀 도도해요.
0: 그게 그 아키타 견의 도도함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공에 그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요. 파커에게 갑자기 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파커의 출근을 막으려고 막 방해를 합니다. 그 파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결국 평소처럼 기차를 타고 학교로 갑니다. 그런데 그날 파커가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집니다.
0: 아이고.
1: 네, 심장 문제로 파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0: 하치 어떡해.
1: 네, 모르잖아요.
0: 네,
1: 그 사실을. 그날 오후에도 평소처럼 역으로 가는데요. 파커가 나오던 출구를 바라보면서 기다리지만 사람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파커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기차가 오는데 파커는 또 없어요. 하치는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0: 저도 이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너무 그 가슴 아픈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잖아요. 전화나 뭐 어떤 연락을 취해서 알게 되는데 강아지는 안 오니까 왜 안 오는지 모르잖아요. 오늘 조금 늦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런데 파커의 장례가 치러지게 되죠. 이 가족들의 삶도 바뀌게 됩니다. 딸 앤디가 대신해서 하치를 데려가서 살려고 해요. 그런데 하치는 계속 파커를 기다립니다. 항상 집을 빠져나왔고요. 다시 기차역으로 가고요. 파커가 돌아오던 바로 그 자리에만 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영화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하치는 다음 날에도 역으로 가고 그 다음 날에도 갑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날씨가 추워져도 다시 봄이 와도 하치는 매일 같은 시간 역으로 나가 파커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파커가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하치가 모르죠. 아니, 저는 근데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0: 혹시 올까봐.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역 주변 사람들도 안타까웠겠죠? 하치를 알고 있으니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돌봐주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젊고 건강했던 하치도 늙어갑니다. 털은 점점 거칠어지고 걸음도 느려지고요. 그런데도 하치는 계속 역으로 갑니다.
0: 이 부분은 저도 진짜 그 못 볼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소미가 11살이라서 이 하치랑 굉장히 겹쳐 보이고 소미 얼굴에도 이제 그 노화의 흔적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예전보다 잠도 많아지는 것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아, 우리에게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근데 하치가 그 자리에서 계속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냥 하치가 아니라 그냥 소미를 보는 것 같다. 이래서 이 장면을 그냥 패스하고 싶은
1: 맞죠?
0: 마음이 있어요. 네.
1: 그래서 이 영화가 반려인들에게 제일 힘든 영화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날 파커의 아내 케이트가 오랜만에 마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역 앞에서 늙어버린 하치를 발견해요. 케이트도 놀래요. 아직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케이트는 하치를 끌어안고 함께 파커를 기다립니다.
0: 올 수 없는 어떤 상대를 기다리면서 늙어가는
1: 두 사람.
0: 네, 두 사람.
1: 두 사람과 두 사람이
0: 네.
1: 아니라 두
0: 네.
1: 존재.
0: 네, 두 존재들.
1: 존재들. 네, 하치에게도 마지막 겨울이 찾아오게 되죠. 하치는 아주 늙고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역으로 갑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파커가 나오던 곳을 바라보면서 자리를 잡고요. 눈을 감습니다. 그 순간 영화는 하치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요. 젊었던 파커가 기차역에서 걸어 나오고요. 하치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 파커와 하치가 다시 만납니다. 하치는 파커에게 달려나가고 파커도 하치를 반겨줍니다. 그리고 현실의 하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생을 마칩니다.
0: 마지막 순간에 결국 만난 거네요. 영화에서라도, 영화 네. 속에서라도.
1: 네, 맞습니다. 기억 속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로 하치가 평안하게 마무리했음을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0: 네.
1: 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이름이 하치코예요. 일본 도쿄 시부야역에서 주인을 기다렸던 아키타 견이고요. 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랜 세월 역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충성심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도 일본 시부야역 옆에는 하치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0: 하치코가 본명이었군요.
1: 네.
0: 네. 사실 반려견과 함께 산다는 건 처음부터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시작하진 않잖아요.
1: 맞아요.
0: 그냥 너무 예쁘고 같이 있으면 좋고 산책하고 여행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같이 사는 건데 어느 순간 아이가 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나이를 먹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당연했던 하루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같이 산책하는 것도 집에 들어갔을 때 나를 기다리는 것도 옆에서 자고 있는 것도 언젠가는 너무 그리워질 평범한 하루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저는 하치 이야기가 이렇게 주인을 기다린 충견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오래 전부를 주고 사랑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영화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는 모습, 하치에게 파커는 자기 일생의 일부가 아니라 거의 전부였던 거죠.
0: 그러게요. 그리고 오늘 소개한 세 영화가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 어깨 위 고양이 밥. 에서는 한 남자가 고양이를 구했지만 결국 그 고양이가 남자의 삶을 구했고 고양이의 보은에서는 인간이 고양이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다시 인간에게 돌아왔고 마지막 하치 이야기에서는 한 번 가족이 된 존재를 끝까지 기억하는 사랑을 보여줬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다림이 끝난 뒤에도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라고요.
0: 오늘 집에 돌아가면 저는 소미를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안아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가 반려동물에게 주는 사랑도 분명히 크지만 생각해보면 그 작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정말 조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생각하는 거지만. 내가 뭐 성공을 했든 실패를 하든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오늘 기분이 좋든 나쁘든 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언제나 똑같이 반겨주잖아요. 아이고 목이 메네.
1: 안 돼. 네,
0: 어쩌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저도 목이 약간 메기 네. 시작했지만 갑자기 정신이 번쩍되네요. 네, 그렇죠.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저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0: 네네.
1: 근데 저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있는가?
0: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가 이쁘다고 해서 더 주고, 나이 들고 못생겨지면 사랑이 뭐 작아지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요.
1: 그래서 맞습니다.
0: 자기가 뭐 십 년 넘게 키웠던 강아지를 길에 유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 보면 참, 인간이 제일 악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악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1: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 유기견 보호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곤 했었는데, 그럴 때 보면 아이들이 정말 손에 닿는 거,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0: 네.
1: 너무 손이 고파서 응석 부리는 강아지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강아지들을 보면서 이런 소중한 존재들을 어떻게 우리는 함부로 대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0: 네. 아,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8월 8일, 8월 달에 있는 이 8일이라는 날, 세계 고양이의 날을 맞아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이야기를 꾸며봤습니다. 영화 속에서 만나는 반려동물 이야기, 내 어깨 위 고양이 밥, 고양이의 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치 이야기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특별 게스트로 함께 해주신 강지호 아나운서, 어떠셨나요?
1: 네, 저는 마침 세계 고양이의 날 그리고 네. 하치가 또 8이잖아요.
0: 네.
1: 네, 의미 그러네요. 있게 또 888이라는 숫자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좋고요.
0: 오늘 로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네, 로또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 방송 오늘 들으신 분들 그리고 제 방으로도 함께 하실 거잖아요.
0: 네.
1: 들으신 분들에게도 로또와 같은 행운이 또 찾아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과 오늘 또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0: 네, 아 우리 강지호 아나운서의 외모가 정말 그 고양이를 닮았는데 네. 저만 봐서 참 아깝고요.
1: 기대하시면 안 되는데.
0: 저도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우리는 흔히 내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지만 함께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 아이를 돌본 건가? 아니면 이 아이가 내 삶을 지켜준 걸까? 이런 생각. 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강아지, 우리 고양이들을 한번 꼭 안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함께할 수 있는 오늘이 어쩌면 가장 소중한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 게스트 강지호 아나운서와 함께했고요. 저희 먹냥 상담소 소미 언니 새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1: 안녕.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정신없이 미디어 변화의 물결을 따라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달려왔는데 온 것만큼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알다가도 모르겠는 어렵고도 어려운 미디어 교육 현장 속에서 중심을 딱 잡고 오늘도 버텨봅니다.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한여름의 8월 방송입니다. 여러분, 습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요즘이죠. 장마는 끝물인데 왜 습도는 낮아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90%까지 치솟는 습도계를 보고 있으면 공기 중에 물이 얼마나 있어야 저런 수치가 찍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요즘 매일 서너 번씩은 안전안내 문자를 받으시죠? 특히 한낮에 해가 저높이 하늘 위로 올라가 있을 때 계속 더운 날씨를 경고하는 문자가 옵니다. 이렇게 습하고 더운 날씨 때문에 8월에 휴가 가는 분들이 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3, 4년 전쯤에 저는 8월에 제주도를 간 적이 있거든요. 놀러 간 건 아니고 일 때문에 이제 갔다가 며칠 머무르면서 이제 주변을 둘러봤던 기억이 있어요. 때마침 제주에 사시는 분이 계셔서 그 지인분을 만나러 바닷가에 약속을 잡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겸사겸사 바다를 보려는 저의 욕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랑 카페를 나와서 아마 30분을 채 못 걸었을 거예요. 이 끈적이는 바닷가 공기 아시죠, 여러분? 그게 온몸에 이렇게 소금물이 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짠 기운 풍기는 습습함이 저를 덮쳐오는 바람에 아, 왜 사람들이 여름에 바다를 찾지? 하고 의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저는 휴가를 많이 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갔던 기억이 손에 꼽는데 그건 진짜 초등학생 정도 때 가족여행에서 갔던 기억뿐이고요. 그 이후에는 거의 휴가를 산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바닷가를 가지 않아도요. 꼭 바닷가 공기처럼 눅눅한 기운이 피부에 늘 달라붙어 있는 기분입니다. 이런 날엔 뭐다? 네, 맞습니다. 발 닦고 집에 누워서 냉수 마시고 쉬는 거죠. 집이 최고다. 네, 저는 올여름 집에서 집으로 이동을 할 계획이 있어요. 완주에 있는 저희 집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본가로 가서 좀 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휴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름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아주 신나는 곡입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습니다. 김반장과 윈디시티의 카니발.

레게, 삼바, 뭐 이런 장르들이 낯선 분도 있죠. 저에게 이 곡은 여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의 집합체 같달까요? 김반장이란 분이 누군지 아시죠? 드럼 치는 분? 네, 이 아티스트를 떠올려 보면 그 전체적인 곡의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이분이 하는 음악의 장르가. 네, 타악기, 그리고 원색의 화려한 색감, 쨍한 햇빛, 뜨거운 공기, 그리고 이 곡의 제목과 같은 페스티벌. 코로나 이후로 락 페스티벌이 좀 주춤했죠. 네,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다양한 현장 공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락 페스티벌이 한창인 8, 9월의 날씨가 너무 힘들어요. 땀도 많고 제가 더위 많이 탄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규모의 락 페스티벌을 제 평생 딱한번 가봤는데요. 지산 락 페스티벌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영국 밴드 뮤즈가 대미를 장식한 바로 그 회의 페스티벌, 그 현장에 저도 있었거든요. 친구랑 텐트를 하나 빌려서 1박 2일을 했었는데요. 진짜 거기가 너무 습하고 더워서 그늘 하나 없는 뙤약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연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현장의 기억은 약간 좋았던 음악이나 어떤 밴드로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음악이고 나발이고를 수만 번 속으로 외쳤던 아주 진한 힘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뙤약볕에서 텐트를 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낮에는 내부가 찜통이 되겠죠? 열어놓지 않으면 공기가 안 통하니까요. 근데 이제 열어놔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데 바람도 안 불고 그 텐트를 쳤던 그 온기가요. 저녁에 해가 져도, 네.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게 열대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이 불어도 하나도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땀 많이 흘리고 더위 많이 타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 땀 흘리고 안 씻고 있으면 이게 완전히 더위가 가시도록 몸을 차갑게 에어컨으로, 냉방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몸을 씻어서 이 온도를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덥잖아요. 그게 1박 2일 동안 계속되면 사람이 약간 미칩니다. 네. 당시 최고로 잘 나갔던 밴드 뮤즈가 어떻게 공연을 했는지, 사실 그 상태의 제 입장에서는 아우도 반중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갑자기 락 페스티벌 이야기로 좀 빠져들었었는데요. 이번 방송을 기획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더워지는 치고, 그리고 그 여름의 한가운데서 우리 미디어 교육자분들과 8월에 무슨 얘기를 할지 저도 저 나름의 이제 방송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8월에는 저도 바쁘고 더워서 이제 휴가를 안간지 벌써 몇 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미디어 교육자분들이 방학특강이나 캠프처럼 청소년 대상 강의를 많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3분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인 휴가철에는 약간 이제 강의가 소강 상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스케줄을 좀 정비하시면서 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이번 달의 주제는 미디어 교육과 책입니다. 정확히는 미디어 교육과 관련 있는 책이겠죠? 미디어 교육을 처음 접할 때 이제 참고했던 책도 있고, 미디어 교육에 대한 고민이 들때 살펴봤던 책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수업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뒤적거린 책들도 있습니다. 이번 달 달쌤이 간다에서는 제가 보았던 책들 중에서 제 동료 미디어 교육자분들이 보시면 좋을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자로서의 감수성을 충만하게 해주는 문화 다양성 관련 도서도 있고요. 그리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은 사회학 도서들도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 연관 도서가 아니더라도 참고할 만한 책을 함께 안내해 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제 방송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주제 토크 전에 저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책을 정독해드린 건 아니라는 점을 미리 실직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챕터별로 참고한 책도 있고요. 어떤 책은, 필요해서 두세 번씩 탐독한 책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여서 제 방송을 듣고 난 뒤에 선생님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정말 어떤 분야의 책이 필요하다 싶으실 때그 내용들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소개할 책은요, 미디어 교육 입문서들입니다.
이제 미디어 교육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신규 교육자분들에게 적합한 책이겠네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한세권 정도인데요. 두 권은 개념서에 해당하고요. 한 권은 이론서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서들과 이론서들이 뭔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개념서는 기존에 있는 개념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론서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론들을 모아놓은 것이겠죠. 그래서 개념서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더 쉬워서 이 개념서들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 교사 양성 과정을 들으셨거나 요즘 이제 미디어 교육 자격증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시험을 치르고 이제 미디어 교육을 정말 시작하는 분들, 이제 진입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서 이 책들을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들을 이제 양성 과정 수업을 준비할 때 이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어떤 내용들을 다루어야 하는지 또는 중요한 개념들을 소개할 때 이걸 인용하기 위해서 다시 보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양성 과정 수업을 듣는 제 수강생분들, 그러니까 신규 교육자분들에게 이제 같이 나눠드리고 강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디어 교육에 대해 제일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은요, 김아미 선생님이 저술하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이해라는 책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2015년 발간된 책이고요. 이제 한국에서 미디어 교육하는 분들 중에서 아마 김아미쌤을 모르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목이나 이 저자만 들어도, 아, 그 책이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김아미 선생님은 미디어 교육 연구자분들 중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 존경하는 이유는 가장 현장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연구자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어떤 발제나 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미디어 교육자들에게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쓰신 글은 전부 쉽게 잘 읽히는 편이에요. 글을 엄청 잘 쓰세요. 그래서 무엇보다 미디어 교육의 개념을 낯설고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확장하고 변화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던 개념도 우리 미디어 교육자들도 좀 새로운 미디어 환경들이 도래하고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면 사실 새롭게 정의를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확장을 했는지 뭔가 구조적으로 볼수 있는 큰 그림이 필요한데 그런 큰 그림을 김아미 선생님은 아주 잘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 변화의 과정을 열심히 쫓아서 정확한 서술과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현장 교육자 입장에서는 이 김아미 선생님의 문장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명쾌한 개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한국적 환경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놓은 개념서입니다. 미디어 교육자들은 연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교육 관련 이론서들을 오래된 것부터 쭉 순서대로 탐독할 일이 별로 없죠. 그러자면 이제 논문을 봐야 하거나, 되게 두꺼운 미디어 교육,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이론서나 미디어 학문에 대한 이론서들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론서들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들을 이제 미디어 교육의 입장에서 잘 집약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만 종합 정리를 해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요, 커뮤니케이션 이해 총서라고 해서 굉장히 얇게 나온 책들이 다다다다 똑같은 디자인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총서 중에 하나고요. 이게 총 88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주 얇아서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별로 구매하거나 이제 보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이책 자체가 얇다 보니 이제 서문이나 추천사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서문 대신에 김아미 선생님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책 전체의 내용을 맨 앞에 몇 장으로 요약을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무슨 책인지 좀 가늠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점에 가셔서 요 책의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차례 부분 전까지 나와 있는 이 요약문 몇 장만 보셔도 이 책이 어떤 내용의 책인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그 요약문만 봐서는 미디어 교육에 대한 그 전체 틀을 잡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전체적인 내용을 꼭 훑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 책이 제공하는 지식 중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쉽게 접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말 자체가 어려워서 미디어 교육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을 소개하기 전에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요. 녹음되고 있는 시간 저 혼자 지금 10분을 떠들었더라고요. 네. 혼자서 이렇게 녹음하는 방송이 많지는 않은데 주로 제 방송은 게스트를 모셔서 대화하는 방송이니까요. 네, 이런 방송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방송 진행할 때마다 시간이 얼마나 가고 있는지 가늠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지루해 하시기 전에 네, 제가 혼자 너무 많이 떠들었으니까요. 청량한 음악 두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돌이라고 하죠. 여자 아이돌 그룹 두 그룹의 두곡 들려드릴 건데요. 뉴진스의 Cool With You와 엔믹스의 롤러코스터 듣고 오실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두 번째 소개할 책은요, 데이비드 버킹엄 교수의 미디어 교육 선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19년 하기시습에서 출판한 책이고요, 이분의 책 중에서 국내에 번역된 가장 최근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버킹엄 교수는 한국의 미디어 교육, 그 중에서도 학교 미디어 교육이 시작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학자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교육학자이자 미디어 학자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사실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디어 교육, 학습, 리터러시, 그리고 현대문화라는 2004년, 와, 진짜 오래됐죠. 2004년에 출간된 책이 국내에서 꾸준히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을 하는 사람이면 한 번씩은 거쳐가는 책으로 알려져 있죠.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또 미디어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현장을 담당하는 미디어 교육자는 무엇을 알고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안내한 책입니다. 제가 방금 소개한 이 미디어 교육 선언이란 책은 TV, 라디오, 신문과 같은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옛날에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가장 큰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미디어를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이 책에서는 이것을 올드 미디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레거시 미디어보다 이 미디어 교육 선언이 출간된 게 2019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기반의 SNS, 영상 플랫폼, AI 등의 디지털 미디어에 더큰 영향을 받는 시대에서 미디어 교육이 왜 필수적이며 중요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의 어떤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미디어가 레거시 미디어에서 디지털 미디어로 옮겨갔잖아요. 그 중심 구도가. 거기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이제 말하자면, 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왔던 아이들 세대에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죠. 특히 디지털 시민권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아주 잘 짚어낸 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 현장의 예시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가지는 한계를 확인하고 미디어 교육에 대한 틀을 좀더 확장하면서 다양한 미디어에 적용 가능한 리터러시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그 가능한 방식, 그러니까 모든 미디어에 적용 가능한 리터러시의 방식은 이제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읽는 어떤 기준들을 말합니다. 이 부분이 잘 드러나 있는 챕터가 7장과 8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 책에서 눈여겨본 챕터이기도 합니다. 7장의 경우는 소셜미디어의 핵심 개념 적용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8장은 미디어 교육의 실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미디어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이 핵심 개념을 새로운 미디어 환경인 SNS에 적용하는 사례를 통해서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 방법에서 뭘 어떻게 확장해야 되는지 굉장히 친절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장에서 다루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세 가지 이슈가 굉장히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미디어 이슈랑 거의 같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세 가지가 뭐냐면 가짜뉴스, 가짜뉴스와 온라인 선동이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사이버불링과 혐오 발언, 세 번째 주제는 온라인에서의 자기 재현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 한국 미디어 교육 현장에서도 여전히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선구적으로 뭔가 이렇게 책 안에서 다루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여전히 지금 보아도 좋을 만한 책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 책이 리터러시의 현장 적용 부분에서 끝났다면, 그러니까 이 챕터에서 끝났다면 아마 제가 이런 이 책을 덮고 나서 이렇게 감동이 오진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책을 보면서 감동하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장을 보시면 저 같은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공감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책의 마지막 장, 그러니까 결론 부분에는 사실 저자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볼수 있죠. 이 책에서는 이 결론 부분에 위정자들을 채찍질하는 정확하고 논리적인 언어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속이 시원해요.
네. 이 책의 그 마지막 장 이름이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비드 버키맨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미디어는 늘 위험한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규제가 필요한데 그 규제가 항상 그 미디어의 발전 속도보다 뒤떨어져 있어요. 근데 미디어 교육은 그러한 규제를 마치 대체해야 하는 것처럼 이제 취급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국의 미디어 교육 정책이 굉장히 이런 방식으로 근시안적이고 안일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그 가장 기저에 깔린 문장이 한 문장이 있는데요. 이걸 들으시면 선생님들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문장을 그대로 읽어봐 드릴게요. 여기, 인터넷 공간을 깨끗한 물이나 공기와 같은 공공재로 생각하자.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음악 듣고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자 아이돌들의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좀 시간이 흐른 곡들이긴 해요. CIX의 Wave 그리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Our Summer 여름과 관련된 두곡 듣고 다시 올게요.

네, 두 곡의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시원한 여름과 파도를 연상하게 하는 곡이었습니다. 아까 언급한 세 개의 책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이론서입니다. 이론서면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현장이랑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책만큼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현장에서 많이 쓰기도 했고, 저도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는데, 그러면서 정리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 책은 태생부터가 보통의 이론서들이랑은 다르게 현장에서 쓰일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거든요. 아쉽게도 지금은 절판돼서 중고로 구매를 하시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영상미디어센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영화진흥위원회 직속 미디어센터였고요. 이 센터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2015년에 발간한 미디어교육 교재,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이론이라는 책입니다. 책 이름이 좀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책을 찾기 위해서 검색하실 때에는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이론이라는 뒷부분 문장만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미디어교육 전반에 대한 일반론이라기보다는 이제 한국에서 미디어교육을 가장 처음 시도했고 생애 주기별 미디어교육을 전국으로 보급한 지역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이론을 다룬 책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김하민 선생님과 데이비드 버킹엄 교수님의 책이 이제 학교, 그러니까 미래 세대인 어린이나 청소년을 주된 교육 대상으로 보는 책이었다면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책은 전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미디어 교육의 이론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교재 중에서는 가장 선구적인 어떤 체계와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실제로 이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 있는 지역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 교육자 양성 과정이 진행이 됐고요. 현재 미디어 센터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비율의 미디어 교육자 분들에게 체계적인 이론적 기반이 된 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미디어 교육 이론서들과의 차별점이 이제 제가 제 언어로는 정리가 잘안 돼요. 이게 책의 양이나 양 자체는 작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들이 굉장히 다채롭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언어로는 정리가 잘안 돼서 AI의 도움을 좀 받아봤거든요. 재미나이가 요약한 바에 따르면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역 미디어 센터의 미디어 교육은 단순한 기능 습득을 넘어 시민의 참여와 주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독특한 이론적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 현장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 센터 미디어 교육 이론의 핵심 이론적 배경과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동체 미디어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미디어를 소비재가 아닌 공공재로 인식을 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고 실현해가는 과정이자 소통의 도구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죠. 둘째,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반드시 교육 과정 안에 중요하게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속 정보, 자료, 재현, 장치를 분석하여 이 미디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면적인 그 표현의 이면에 숨겨진 의도와 맥락을 비판적으로 해독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셋째, 퍼블릭 액세스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와 임파워먼트를 지원합니다. 이말 자체가 되게 어렵죠? 네, 퍼블릭 액세스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미디어와 관련된 권리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방송,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보도되는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그건 이제 전문 말하자면 미디어를 만드는 전문 그룹에서 생산한 자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민들도 당사자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퍼블릭 액세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방송 중에 왜그 시청자 채널을 보신 적 있을까요? 뭔가 어떤 방송을 모니터 하거나 하는 채널도 있고, 직접 시청자들이 만든 영상을 내보내주는 채널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채널들이 이제 퍼블릭 액세스 법 때문에 만들어진 채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미디어 생산자로 참여를 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미디어 센터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활동의 첫걸음이 미디어 교육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세 가지를 중심 가치로 두고
이제 앞에서 AI가 이렇게 정리를 잘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미디어 교육자가 알아야 하는 모든 이론적인 내용들이 이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교육의 정의라든지 또 미디어 교육을 설계하는 방법과 학습 이론 그리고 미디어 교육을 참여자의 이해 부분 참여자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며 어떤 철학으로 이해할 것인가 네 그리고 미디어 교육의 방법론 등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미디어 센터 미디어 교육에 인재 진입한 기획자분들이나 교사분들은 이제 미디어 교육의 흐름과 체계를 잡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특히 이 책은 미디어 센터 미디어 교육이 도대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 어느 곳을 보고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요게 이제 좀 지나온 과정들을 설명하는 부분이라든지 미디어 교육의 이론 부분을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를 논의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이 책이 등장한 시기가 2015년이니까요. 벌써 10년 넘게 흘렀잖아요. 아니 그럼 선생님 그 10년간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최근 3, 4년만 하더라도 AI가 지금 거의 모든 미디어 센터의 강좌들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동의합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AI가 지역 미디어 센터 미디어 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다른 변화의 국면을 미디어 교육이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난번 주제가 AI가 많았잖아요. 네, 라디오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이 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미디어 환경이 조금 더 다양하게 확장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전엔 새로운 미디어가 그 당시에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SNS나 가짜뉴스 같은 게 새로운 미디어였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AI 기술과 딥페이크 로 그것이 대체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SNS나 가짜뉴스 뭐 요런 그런 우리가 예전에 뉴미디어라고 말했던 것들이 여전히 지금도 위험하게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맥락들을 보면 사실 계속 미디어는 확장할 것이고 그 확장의 추세에 따라서 이제 미디어 교육이 계속 변신할 순 없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가치를 지켜가면서 우리는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디어 교육자들은 미디어와 사람들을 연결하고 미디어 환경의 일부처럼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미디어 환경을 잘 이용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AI 기술이 사회의 다양한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막 엄청 떠들죠 요새. 근데 그게 정말 모두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시민사회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미디어를 통해서 기를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미디어 교육에서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디어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디어 교육에 다양한 이름들이 붙죠. 예전에는 제작 교육, 뭐 미디어 읽기 교육, 비판 교육 등등등 다양한 수식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AI로 귀결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AI를 다룰 때 너무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이나 기능적인 측면만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효율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그러니까 교육자의 입장이라면 AI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의 이런 생각의 근거이자 어떤 이런 생각에 확신을 주기도 하는 그런 이론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분들은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개한 책들은 미디어 교육에 입문하는 교육자들을 위한 추천 도서였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책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그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될 디지털 미디어 전반에 대한 책입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다룬 도서들은요, 디지털 미디어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떻게 발전해왔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한 이론서부터 소개를 드려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책으로 꼽자면 저는 이시다 히데타카 교수의 저서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를 꼽습니다. 이 책은 제가 보고 나서 완주 교사 모임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읽은 경험도 있어요. 디지털 미디어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디지털 미디어가 보이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이게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굉장히 다양한 이론적인 근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미디어의 기술적 특성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그리고 사고 체계를 어떻게 바꿔놓는지에 집중해서 서술되어 있어서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원론적인 접근을 원하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미디어 기업들의 플랫폼 자본주의의 생리와 현황, 그리고 사회적 부작용 등을 다룬 책들이 있죠. 이광석 교수의 디지털의 배신, 플랫폼 자본주의와 테크놀로지의 유혹이라는 책에서는 기술에 대한 비판적 의식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비판 없는 기술 숭배는 시민들의 노동과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디지털 미디어의 빠른 변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부작용에 초점을 맞춘 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책과 굉장히 비슷한 입장에서 최근에 서술된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요한 하리가 저술 활동을 위해서 인터넷이 없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고 실험하면서 출발한 책이죠. 이 책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다각적 영향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물론 본인의 의견만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 석학들을 인터뷰하고 다니면서 그분들의 입을 빌려서 디지털 미디어 사회의 정보량이나 뭐 정보를 처리하는 인간 뇌의 방식, 그리고 인간에게 일어나는 어떤 의사결정의 과정,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등등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비판적으로 정리해냈습니다. 이렇게 앞서 소개한 책들이 조금 뭐 한두 장 읽어보니까 좀 어렵고 부담스럽다, 아니면 목차를 보니까 나는 못 읽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가볍게 서술되어 있는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김경화 교수의 모든 것은 인터넷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6가지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시대별 이슈와 이야깃거리들을 통해서 디지털 미디어의 주요한 순간들을 짚어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아주 경험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표현이 다른 책들에 비해서 굉장히 말랑말랑하고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용어들도 별도의 장에 이제 설명이 첨삭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읽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으로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접하시고 용어들에 익숙해진 뒤에 다른 세 권의 책을 읽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이제 제가 소개할 마지막 카테고리네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분들을 위한 도서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자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양육자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이고요. 아이들한테 직접 권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언어로 디지털 미디어, 미디어 리터러시, AI 이런 것들 설명하기 참 어렵죠. 그런데 제가 소개하는 이 책들을 보면 그런 용어들이 싹 정리가 되면서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쉬워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꼽는 개괄서는 일단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만든 이제 학교 배포용 미디어 교육 교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선택해야 이게 교재로 채택이 되고, 그 교재를 바탕으로 이제 미디어 과목을, 수업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 사안이라서, 미디어에 관심 있는 학교장이 있는 학교라면, 또는 뭐 국어과나 사회과에 그 미디어랑 관련된 수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신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라면 이 교재를 채택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 책의 제목은 미래를 여는 미디어 교과서입니다. 요거 그 출판사뿐만 아니라 그 일반적인 도서 구입하는 곳에서도 가능할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입이.
이 책에 이제 미디어가 뭐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보는 SNS, 게임, 영상 과 같은 미디어 텍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비판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눈높이에 맞게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용과 중학생용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책 판매 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I를 단순 미디어 기술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미디어의 관점에서 폭넓게 윤리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된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과학 분야 전문 기자인 전승민 기자가 저술한 10대가 알아야 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게 AI나 미디어 관련 기술 용어들을 저도 명확하지 못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책이 이제 청소년들 수준에 맞게 잘 정리돼 있고 AI의 역사와 종류, 그리고 AI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기술적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 등을 아주 찬찬히 잘 짚어줍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AI가 가져올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그 구성원이 될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잘 설명해줍니다. 뭐 이를테면 변화되는 노동의 구조, 미래에 필요한 역량, 실제 가능한 사회 변화 등에 대해서 AI 윤리의 입장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감각할 수 있도록 서술해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들이 이제 스스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독려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까도 한참 소개했던 김아미 박사님의 다른 책인데요. 이게 가장 최근 저술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쇼츠를 멈추지 못할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생각하며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미디어 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중간중간 만화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요. 또 이제 각 챕터별 말미에 이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질문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어른들과 함께 또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토론하면서 볼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죠. 이 책을 이제 아이들과 같이 뭐 집이든 아니면 어떤 교육 공간에서 함께 읽고 뭐 부분별로 소감을 나누거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적으로. 네, 요렇게, 이번 달에는 미디어 교육과 책을 주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요즘 AI가 여기저기에서 모두 큰 이슈가 되고, 대부분 이런 공공기관, 이런 교육을 다루는, 대중 강좌를 다루는 모든 그 강좌들의 제목을 살펴보면 AI가 다 접목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 특히 AI 기술에 대한 이 사람들의 불안과 호기심이 굉장히 증폭되어 있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미디어 교육은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막연한 불안과 호기심을 해소하는 중요한 장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자는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보와 유효한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교육자들은 늘한 발, 또는 반발 먼저 앞서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그런 미디어 교육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 것 같아서 마음 한 켠이 조금 뿌듯합니다. 다른 날은 수다 떨기 바빴는데 오늘은 뭔가 일을 한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다만, 제가 소개한 책들이 완전히 신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제 강의를 한두 번 들은 분들은 이 책의 목록을 이미 보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건 또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제가 강의할 땐이 참고하는 책들에 대해서 시시콜콜 내용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이런 책을 더 보시면 좋아요 정도로 가름을 해버리니까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미디어 교육 관련 필독서 또는 추천 도서에 대한 미리 보기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교육자 달쌤이 간다. 8월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마지막 곡으로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들려드리면서 달쌤은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기획, 녹음, 편집 모두 달쌤 경령이었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한참 찾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을 잊었다가 뒤늦게 생각나기도 하고 며칠 전 나눴던 이야기가 가물가물할 때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억은 흐려지고 또 어떤 기억은 잊히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 있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을 위해,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놓았던 사람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잊지 말아야겠죠.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은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오늘 전주원에서는요, 광복절을 앞두고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과 함께 광복의 의미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머무른 일이 아니라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와 사람,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시간,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935 라디오 전주원 지금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윤두현 밴드 나는 나비.

네, 윤전밴드 나는 나비 듣고 왔습니다. FM93.5MHz 935 라디오 전지원 185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나는 나비 첫 곡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 어딘가로 훨훨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유로운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도 처음부터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말과 이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그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광복절이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 날입니다. 8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면 역사는 교과서 속에 몇 줄로 남기 쉽지만 그 안에는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아냈던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단순히 과거의 한 장면을 기념하는 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 이윤심 지청장 전화 연결해서요. 광복절의 의미와 우리 지역에서 기억해야 할 독립유공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보훈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용필 바람의 노래

네, 조용필 바람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매주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제 방으로 여러분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눌러주세요. 935 라디오 전주호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요.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광복절을 기념해서요, 전북 서부 보훈지청 이윤심 지청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내일은 우리 민족에게 아주 뜻깊은 그런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전북 서부보훈지청의 주요 업무와 광복절 기념 행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윤심 국가보훈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과 함께합니다. 지청장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935 라디오 전주원 청취자 여러분, 전북 서부보훈지청장 이윤심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광복절을 앞둔 오늘 보훈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청취자분들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감사 마음을 전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지청장님, 먼저 이 청취자분들에게 이 전북 서부보훈지청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전북 서부보훈지청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익산, 군산, 정읍, 김제시와 부안, 고창군 등 서부지역 6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존 독립유공자신 이석규 애국기사님을 비롯해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전공상 군경 및 유가족 등 약 15,000여 분의 보훈 대상자분들이 저희 관내에 계시며 보훈지청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예우와 보상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뒀는데요.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광복절은 단어에서도 의미를 알 수 있듯이 빛을 회복하다라는 의미로 우리나라가 35년간 이어진 일제강점의 암흑을 걷어내고 나라의 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6년은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로 유네스코에서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로 지정한 아주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올해가 김구 선생님 탄생 150주년이었군요. 아,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마 저처럼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광복절과 더불어서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를 위해 특별히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2: 네. 저희 관내에 생존 독립유공자신 이석규 애국기사님을 비롯해서 약 380여 명의 독립유공자 유가족분들을 각 시군과 협조를 통해 위문할 예정이고요. 군산에서는 8.15 워터 페스티벌을 광복절과 관련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전시 등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네. 또한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회를 계기로 지난 5월에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익산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했는데요. 앞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각종 행사들과 연계한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네, 단순히 기념행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네요. 이 중에서 8.15 워터 페스티벌은 어떤 행사인지 좀 궁금한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8.15 워터 페스티벌은 이번에 군산 청년회의소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대규모 서바이벌 물총대전을 비롯해서 기부물품 바자회, 역사 테마 게임존 운영 이렇게 세 가지 메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에 군산 철길 마을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행사 수익금은 유공자분들과 보훈가족을 위해 기부한다고 해서 더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8월 17일 월요일에 진행된다고 하니까 많이들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행사 수익금이 유공자분들께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전북 서부보훈지청도 여기에 뭐 행사에 참여를 하고 진행하시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저희는 8.15 워터 페스티벌에서 체험형 홍보 부스를 운영합니다. 아이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십자말 퀴즈 풀기를 진행해서 쉽고 재미있게 광복절 의미에 대해 되새길 수 있는 체험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국가 상징인 태극기 전시와 훈장 미전수자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참여하기 좋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훈장 미전수자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훈장 미전수자라는 것은 어떤 분들인가요?
2: 네, 훈장 미전수자분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해서 서훈이 결정됐으나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서 아직 훈장을 전수받지 못한 분들을 말합니다. 현재 훈장 미전수자분들이 전국에 약 7천여 명 있고 저희 관내에만 19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청에서는 올해 유네스코 김구회를 맞이해서 훈장 미전수자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프로젝트인 훈장의 주인을 찾습니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후손을 찾지 못한 분이 7천여 명이라고 하니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 훈장 미전수자분들이 굉장히 다 이렇게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훈장의 주인을 찾습니다 프로젝트는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2: 바로 그 훈장 미전수자의 후손분들을 찾는 사업인데요. 후손들을 찾기 위해서 독립유공자 관련 자료 분석을 시작으로 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자료 확인, 또 지역 주민과 관련 전문가 탐문을 통해 후손에 대한 단서 추적 등을 통해서 최종 확인된 자료로 후손 여부를 심사한 후에 훈장을 수여해드리는 것이 최종 목표인 사업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는 끝까지 훈장을 좀 전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분들을 찾아서 훈장을 수여드리는 것까지 좋은 취지의 그런 프로젝트이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려운 점 없으실까요?
2: 네, 가장 어려운 점은 앞서 말씀드리는 과정을 통해서도 찾지 못한 후손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훈장 미전수자분들에 대해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군산 역사관에 미전수된 훈장을 전시하는 독립유공자 훈장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고 또 10월에 있을 고창의 모양성 축제와 연계해서도 훈장 미전수자 후손찾기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니까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네네. 이 훈장들이 주인한테 돌아갈 수 있기를 꼭 바라고요. 해당 사업이 꼭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군산 역사관에서 전시되는 미전수된 훈장 전시 이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많이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이 광복절의 의미부터 유네스코 김구의 해까지 알게 됐는데요. 아마 내일 광복절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청장님, 이 마지막으로 광복절을 맞이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2: 네, 광복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소중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앞장서 노력하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감사의 마음이 그 가치를 이어나가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내일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잠시라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되새겨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더 홍보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보훈부 전북서부보훈지청 이윤심 지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상현 씨 밴드 찬란 듣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 소통협력센터가 전주의 지역 자원을 새로운 브랜드와 사업 아이디로 발전시킬 2026년 전주 로컬 브랜딩 아이디어 해커톤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전주의 문화와 역사, 먹거리, 관광자원, 유휴공간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딩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입니다. 2명에서 5명으로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고요. 모두 15개 팀을 선발합니다. 모집 분야는 지역 가치와 로컬 푸드, 거점 브랜딩, 지역 기반 제조, 지역 특화 관광, 디지털 문화 체험 등입니다. 선정된 팀에는 두 차례의 온라인 멘토링이 제공되며 최종 발표와 심사를 거쳐 대상 100만 원 등 총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온라인 멘토링은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되며 본 행사는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전주 소통협력센터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8월 21일 오후 2시까지 참가 신청서와 기획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정상적으로 신청됐는지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결과는 8월 27일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 소통협력센터 지역 소통협력팀 전화 063-288-7103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연화정 도서관이 전통 바느질 공예를 직접 체험해보는 연화정에서 한땀 한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연화정 도서관 연화루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데요. 한복 문화 강사 송진아 강사와 함께 전통 바느질 기법을 활용해 모시 항랑 흔들개비와 달 항아리, 북커버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성인으로 회차별 10명씩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늘 8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전주 도서관 누리집 프로그램 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료비는 회차당 5,000원이고요. 접수번호 11번부터는 대기자로 등록돼서요. 취소자가 발생할 경우 개별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화정 도서관 063-714-352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성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와 삶을 바라보는 제19회 전북여성영화제 희허락락이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메가파스 전주 객사점에서 열립니다.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해 열리는 올해 영화제의 슬로건은 유영하다, 유연하되게입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붙들고 시간과 관계를 가로지르며 함께 나아가는 여성들의 힘과 이야기를 영화로 만나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모두 10편의 영화가 상영되고요. 특히 모든 상영작에 관객과의 대화 GV가 마련돼 영화를 본 뒤 작품에 담긴

오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평화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코다는 청각장애 부모를 둔 자녀를 뜻하는 말인데요. 김진유 감독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나는 보리를 통해 코다로서 살아온 삶과 정체성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강연은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수어 통역도 함께 제공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사항은 평화도서관 063-281-6424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영화를 통해 서로 다른 언어와 감각으로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전주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스웨덴 세탁소 두 손 너에게.

네, 스웨덴 세탁소 두손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생학습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대표 평생학습 축제인 제20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이 9월 5일 토요일과 6일 일요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평상학습 기관과 동아리 등이 참여해 시민들이 다양한 배움과 체험을 만나는 행사입니다. 현재 전주 평상학습 한마당 행사장 안내와 프로그램 운영을 도울 자원봉사자도 8월 28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행사일 기준 만 13세 이상으로 야외 활동이 가능한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행사장과 프로그램 위치 안내를 비롯해 체험부스 운영 지원, 방문객 질서 유지, 행사장 환경 정리 등 다양한 활동을 맡게 됩니다. 다만 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업무에는 성인 자원봉사자가 우선 배치될 예정입니다.

활동에 참여하면 하루 2만 원의 활동 실비가 지급되며 활동 시간에 따라 자원봉사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식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 만큼 개인 음영수와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고 야외 활동에 적합한 편한 복장과 운동화 착용이 권장됩니다. 자원봉사자는 활동 당일 오전 8시 40분까지 현장에 도착해 출석을 확인해야 하고요. 이어서 8시 45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사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사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당일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50플러스 어른학교 시즌2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강좌는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전주, 익산, 김제, 순창 지역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낭독, 영어, 스토리텔러 양성 과정 같은 일과 활동 탐색 과정부터 생활 가구 만들기, AI 교육, 퍼스널 컬러 등 일상 기술 과정, 그리고 숲체험 활동과 슬로우 조깅 같은 커뮤니티 중심 과정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힐링 포레스트 숲 체험 활동과 슬로우 조깅 활동은 전문 활동가로 양성된 분들이 직접 진행하는 만큼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갖고 싶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됩니다. 수강료는 없지만 과정별 재료비는 별도의 개강 일에 납부해야 하고요. 무료 교육인 만큼 신청 후에는 성실한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참여가 저조할 경우 다음 강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커뮤니티 활동과 사회 공헌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접수는 8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50플러스 인생학교 12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50플러스 인생학교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며 자신을 탐색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싶은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전주, 익산, 김제, 순창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이고요. 일반적인 강식 수업이 아닌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교육은 9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전주시 평생학습관 등에서 진행되고 11월 21일 토요일에는 50플러스 포럼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과정에는 입학식과 자아 탐색 워크숍을 시작으로 영화와 뮤지컬을 통한 자기 이해, 나무 수툴 만들기 체험, 좋은 삶에 대한 경제학 강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다루는 웰다잉 포럼, 스트레칭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11월 16일 졸업식과 11월 21일 커뮤니티 포럼으로 마무리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9월 9일 수요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되며 서류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재료비는 4만 원이고 별도의 자치 회비와 함께 개강일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과 281-526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지적 성장과 삶의 통찰을 위한 제222회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에는 뇌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강사로 나서 뇌과학으로 삶을 성찰하다를 주제로 시민들과 만납니다. 정재승 교수는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는지 또 우리의 행동이 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뇌과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강좌는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덕진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8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과 063-281-538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에라 인생은 아름다워.

네, 제이세라 인생은 아름다워 그리고 아이오아이 갑자기 두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원래는 한곡 들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아이오아이 갑자기 한곡더 들었습니다. 지금 전주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전주 소식 관련돼서 몇 가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축제 제9회 전주 독서대전이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전주 한벽문화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책을 읽는 것뿐 아니라 듣고 이야기하고 공연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되는데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서로에게 인생책을 선물하는 인생책 선물책방, 소리에 집중하며 책을 만나는 끄고 듣고 읽다 청음 독서, 책속 문장을 함께 읽는 낭독회, 출판사 초청 작가 강연,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샤르르 솜사탕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전 접수는 9월 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인기 프로그램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에 접속해서 프로그램 메뉴에서 원하는 행사를 선택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올가을 책을 읽는 즐거움을 넘어 책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시간 전주 독서대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주 소식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이번 주에 음악과 관련된 축제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전주에서는요, 두 개의 대형 음악 축제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2026년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지난 12일 개막했어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16일 일요일까지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을 비롯한 전북 특별자치도 14개 시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를 주제로 깊이 있는 전통 판소리부터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어우러지는 크로스오버 무대까지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에 한번 전주 세계소리 축제에 가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뜨거운 음악 축제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점프 2026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16일까지 4일간 전주대학교 인조 잔디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인디 음악부터 록과 힙합까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뮤지션들의 무대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역 축제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전주의 독립예술축제 스테이 폴리쉬가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열립니다. 올해 행사는 전주 남부시장에 위치한 로컬 플랫폼 모의장과 그 일대에서 진행되는데요. 스테이 폴리쉬는 음악 공연뿐 아니라 시각 예술과 다원 예술, 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입니다. 특히 대형 상업 축제와 달리 지역의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직접 축제 주체가 돼 자유로운 창작과 새로운 실험을 이어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스테이플리시라는 이름에는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은 엉뚱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보자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전주 고도심에서 시작된 스테이플리시는 공연과 전시, 연극과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예술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며 전주의 독립예술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올해도 남부시장과 구도심 공간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형 공연장이 아닌 우리 동네 시장과 골목에서 만나는 색다른 예술축제 2026 스테이플리시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곡 듣고 이어지겠습니다. 채율이 생각을 멈추다 보면.

네, 최율이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 마쳐야 할 시간이네요. 오늘 방송은 기억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살다 보면 잊어도 괜찮은 것들이 있죠. 어디에 물건을 뒀는지, 어제 무슨 말 했는지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희미해지는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우리 사이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말하고 꿈꾸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도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 기억한다는 건 과거에만 머무는 일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키고 싶었던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생각하고 그 뜻을 오늘의 삶 속에서 이어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요 잠시라도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과 그 하루를 위해 먼저 길을 걸었던 분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위에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조금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서로를 존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한 935 라디오 전주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광복절 의미도 마음 한편에 함께 새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곡으로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말해도 돼 너에게 아닐 뿐인 내가 거짓말이 아닌 말로 답을 정했으니까 숨겨놓은 표정을 보여 You got numbers on your thought 난 다를 거지 않아 quick cause I got numbers on my mind What's your sign?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 들라의 가뿐한 DJ 둘리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재미 들라 4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횟수를 얘기를 안 드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몇 회째 방송을 하고 있었나? 네, 44회더라고요. 네, 50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당분간 저희가 횟수를 말씀드리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너무 짧게 들어서 아쉬웠던 이루마의 Maybe 들으면서 오늘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루마의 Maybe 듣고 오셨습니다. 2001년 2집에 수록된 곡이고요. 네, 첫사랑이라는 First Love 2집의 타이틀이었는데 그 중에 수록된 Maybe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곡은 이제 팝송으로 저희가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 나잖아요. 이번 주는 연주곡은 이 이루마 곡으로 끝입니다. 네, 오늘 한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80년대, 90년대의 추억이 돋아나는 그런 팝송들로 한번 꾸며봤고요.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유럽이 부릅니다. 캐리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유럽이 부른 캐리 듣고 오셨습니다. 추억이 살살 올라오시죠? 네, 캐리를 부른 유럽은 스웨덴의 락밴드입니다. 이분들의 대표적인 파워 발라드가 되겠죠. 네, 1987년 유명한 앨범인 The Final Countdown에 수록이 됐고요. 이 곡은 미국 빌보드 핫100에서 네, 핫100에서 3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더 파이널 카운트다운보다 더 순위가 높았다.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캐리가 무슨 뜻이냐, 뭘 끌고 가는 거냐, 그게 아니고 사람 이름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노래 속에서는 이 캐리한테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캐리가 곡에서는 헤어지는 연인으로 상정이 됐다고 그러죠. 네,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남자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한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헤어져야 한다. Carrie, Carrie, things they change, my friend. 그리고 maybe we'll meet again somewhere again. 아마도 우리는 언젠가 어디선가 다시 만날지도 몰라. 예, 그러한 가사죠. 그래서 뭐 완전한 이별 선언이라기보다 네, 아쉬움과 미련을 남긴 채 예, 상대를 떠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 캐리는 어떤 인물인가? 네, 사실 특정한 인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실존 인물이 아니고 젊은 시절에 누구나 겪는 이별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이 보컬인 조이 템페스트가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해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이름이 캐리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속 어딘가에 이 캐리로 불리어지는 예,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이 아마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유럽의 캐리 듣고 오셨고요.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어서 네, 엘튼 존의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일단 음악을 듣고 와서 네,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튼 존의 아주 유명한 곡이죠. Goodbye Yellow Brick Road 듣고 오셨습니다. 네, Goodbye Yellow Brick Road에서 이 Yellow Brick Road는 노란 벽돌길입니다. 네, 이 노란 벽돌길은 꿈과 성공 그리고 화려한 이상향으로 향하는 길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너무나도 유명한 소설이자 영화 오지의 마법사에 나오는 바로 그 길입니다. 이 곡은 엘튼 존이 1973년에 발표한 대표곡인데, 네. 이 더블 앨범으로 이제 Goodbye Yellow Brick Road를 발표했는데, 이제 여기 타이틀곡이고, 네, 엘튼 존이 작곡은 했지만 작사는 엘튼 존이 한 건 아니고요. 네, 파트너, 버니 터핀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지의 마법사 어렸을 때 동화책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네, 주인공이 도로시입니다. 이 분이 저 멀리 날아가는데 바로 토네이도를 만나서 날아가죠. 여기에 배경이 되는 곳이 캔자스인데요. 캔자스는 미국 중부의 평원에 위치한 그런 주여서 여름이면은 토네이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인근에 있는 뭐 오클라호마주라든지 뭐 이런 데하고 같이 토네이도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토네이도에 집이 같이 둥둥 떠가지고 어디론가 날아갔는데 내려보니까 옐로우 브릭 로드가 있었던 거죠. 노란 벽돌길을 따라서 에메랄드 시티로 가면 오지의 마법사를 만날 수 있고 그러면 집으로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줘서 이제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이 엘튼 존의 노래에서도 그렇게 탄탄대로인 네, 오지의 마법사에 나오는 그러한 노란 벽돌길은 안녕하는 거죠. 나는 화려한 성공, 명성, 도시의 삶과 물질적 풍요, 환상과 허영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본래 자신과 평범한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간만에 엘튼 존의 Goodbye Yellow Brick Road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곡은 독특한 목소리의 주인공 마이클 볼튼의 노래 하나 듣고 오시죠.

마이클 볼튼의 When a Man Loves a Woman 듣고 오셨습니다. 약간의 허스키 그리고 예, 아주 좋은 예, 가창력을 갖춘 분이시죠. 네, 마이클 볼튼 이 곡이 대표곡 중에 하나지만은 아시다시피 원곡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원래 1966년에 예, Percy Sledge가 발표한 소울 명곡이죠. 그런데 마이클 볼튼이 1991년에 네, 리메이크를 해서 다시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어떤가 하는 것을 노래를 하고 있죠. 가사는 사랑에 완전히 빠진 남자의 심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단점을 말해도 믿지 않고 가진 것을 모두 잃더라도 그녀를 사랑하고 때로는 사랑은 이성을 잃게 만들 정도로 강력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 가사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아름다움과 동시에 맹목적인 면까지 함께 담겨져 있다. 뭐 이런 것을 노래를 했죠.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된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세상과도 바꿀 수 있다. He traded the world for the good thing. 이렇게 나오는 곡입니다. 이 곡으로 마이클 볼튼 그래미상 최우수 남성 팝 보컬 퍼포먼스를 수상을 했고 예, 미국 빌보드 핫100 1위도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들어봐도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는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도 하고 불렀지만 이 마이클 볼튼 버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매우 더워서 아프리카를 연상하는 대구는 한참 더워가지고 대프리카란 별명이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토토의 아프리카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아프리카 듣고 왔습니다. 아프리카는 미국 락밴드 토토가 1982년에 발표한 곡이고요. 네, 앨범 토토4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미국 빌보드 핫100 1위 역시 차지했고요.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아프리카를 여행한 후에 아니면 여행 노래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아프리카를 갔다 오고 지은 곡이 아니라고 그래요. 네, 아프리카를 동경하는 한 남자의 상상과 또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t's gonna take a lot to drag me away from you 하는 가사가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 누구도 나를 당신에게서 떼어놓기는 어려울 거야. 뭐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뒷부분에 후렴같이 계속 나오는 게 I bless the rain down in Africa. 네. I bless the rains down in Africa가 계속 나옵니다. 그게 나는 아프리카에 내리는 비를 축복한다. 뭐 이런 뜻인데 정말 이제 우리나라도 좀 현실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런 폭염과 여름에 굉장히 덥고 습한 이런 아프리카를 연상하는 날씨에 정말 우리도 네, 비가 좀 내리면 정말 축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토토의 아프리카 듣고 왔고요.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폴 영.

폴 영의 Every Time You Go Away 듣고 오셨습니다. 곡의 앞부분에 약간 소음 같은 게 나잖아요. 그게 비행기 소리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앨범에 원래 수록되어 있는 그 삽입 음입니다. 네, 떠나는 것을 그렇게

그런 비행기 소리로 좀 형상화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Every Time You Go Away, 폴리 형은 1985년에 이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그럼으로써 빌보드 핫100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던 사실이 있는데요. 이게 폴 형의 오리지널 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1980년에 홀 앤 오츠가 발표한 원곡을 다시 리메이크한 곡이라고 합니다. 네, 홀 앤 오츠는 네, 데릴 홀과 존 오츠의 듀오죠. 네, 이분들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긴 한데 폴 형이 다시 리메이크를 해서 또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또 이 곡도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말 그대로 Every Time You Go Away, 네가 떠나는 언제나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연인인 거예요. 마이클 볼튼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이 폴 형은 이 계속 헤어졌다가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하면서 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을 노래로 표현한 거죠. Every time you go away, you take a piece of me with you.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떠날 때마다 내 일부도 함께 가져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뜻이라고 해요. 아무리 다시 만나고 또 헤어지는 게 익숙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헤어지다 보면 정말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곡의 맨 처음에 나오는 가사가 항상 들을 때마다 좋았어요. If we can solve any problems, why do we lose so many tears?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여러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겠냐.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도 될 수 없는 것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폴 형의 Every Time You Go Away까지 듣고 오셨고요. 너무 이제 저희가 발라드 위주로 음악을 좀 선곡을 해서 듣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비트 있고 흥겹고 신나는 노래 세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한번 듣고 오시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정말 오랜만에 들으실 텐데요. 릭 애슬리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Never Gonna Give You Up 들으시고 그 다음 본조비의 You Give Love a Bad Name 그리고 마지막으로 퀸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를 이어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음악 세 곡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Rick Astley의 Never Gonna Give You Up, 그리고 Bon Jovi의 You Give Love a Bad Name, 그리고 마지막 Queen의 Another One Bite the Dust까지 세 곡 듣고 오셨는데요. 이 Rick Astley는 굉장히 얼굴이 앳돼 보이는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데뷔를 했는데 이 음색이 굉장히 중년의 보이스가 느껴지는, 그래서 약간의 저음과 굵은 목소리 때문에 얼굴하고 좀 매치가 안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In Never Gonna Give You Up은 네, Rick Astley의 데뷔 싱글입니다. 1987년에 발표되었고요. 네,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을 했죠. 말 그대로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헌신을 노래하죠. 반면에 이 본조비의 You Give Love a Bad Name은 역시 뭐 본조비의 대표곡 중에 하나지만 1986년 Slippery When Wet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앨범 제목도 재밌어요. Slippery When Wet은 뭐예요? 젖으면 미끄럽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1986년에 발표했고요. 역시 미국 빌보드 핫100의 1위 곡입니다. 그런데 이 You Give Love a Bad Name은 너는 사랑의 이름을 나쁘게 만들었다 뭐 그런 뜻인데 이제 실제 의미가 네가 사랑을 욕먹게 만들었다 뭐 그렇게 의역을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Shot through the heart and you're to blame 나오죠. 아마 여러분 노래 처음 나올 때 좀 깜짝 놀라셨던 분도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도입부가 또 굉장히 락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네, 오프닝 가사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하죠. 심장을 총에 맞았고 그 책임은 바로 너에게 있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으셨던 퀸의 Another One Bite the Dust는 또 한 명이 쓰러졌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bites the dust가 먼지를 씹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명이 쓰러졌고 패배했고 혹은 죽었다 뭐 그런 의미로 쓰는 관용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베이스 기타의 멜로디가 너무 멋지죠. 네, 이 베이스 라인은 베이시스트인 존 디컨이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이 퀸의 공연을 본 뒤에 야, 이 곡은 싱글로 발표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추천을 해가지고 퀸이 조금 망설이다가 싱글 발표를 했는데 마이클 잭슨의 예상대로 세계적인 대히트를 거뒀다 그런 일화가 있는 곡이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흘러간 올드팝과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면서 한 시간 같이 하였습니다. 어느덧 또 작별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의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차분한 곡으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마지막 곡은 조지 마이클입니다. One more try.

네, 조지 마이클이 1988년에 발표한 첫 솔로 앨범 Faith에 수록되어 있는 One More Try를 들으면서 오늘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의 가뿐한 DJ 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지니 씨입니다. 요즘 밖에 나가보면 후끈한 열기에 숨이 아주 턱 막히시죠? 장맛비가 한 차례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산복더위가 찾아오는 게 우리네 여름인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으로 치닫는 이 계절, 지난 6월 1일은 공교롭게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할리우드의 전설 마릴린 먼로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1926년 6월 1일 초여름의 햇살 속에서 태어나 1962년 8월 5일 한여름의 끝자락에서 3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마릴린 먼로. 오늘 힐링하트 도슨트에서는 마릴린 먼로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녀가 태어나던 순간부터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그 화려하고 굴곡졌던 먼로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프닝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박효신의 애닐럽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치님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희입니다. 오늘 힐링아트 도슨트는 85번째, 85번째 영화편이고요.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릴린 먼로 탄생 100주년 특집입니다. 사실 이 멀로 하면 다들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아마 있으실 텐데요. 그 외 지하철 환풍구 위에서 하얀 드레스 자락에 바람이 확 이렇게 흩날리던 바로 그 섹시한 그 장면. 네, 그렇죠? 이 핫핑크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걸스 베스트 프렌드를 매혹적으로 부르던 모습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 축하 행사에서 이 해피 버스데이 미스터 프리지던트를 불러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순간까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할리우드의 상징적인 장면들의 하나가 되었죠. 또 그 중심에 멀로가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익숙한 이미지보다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 그녀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결정적인 순간들, 그리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감춰져 있었던 눈물과 상처, 또 끊임없는 투쟁의 기록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럼 훗날 마릴린 먼로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게 될한 소녀, 노마진 모텐슨이 태어나던 192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떠나보겠습니다.

0: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1: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와 영월 FM 99.1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은 85번째 영화편 마릴린 먼로 탄생 100주년 특집 방송으로 전해드리는 노마진에서 마릴린 먼로까지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그 1편 1부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1926년 6월 1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병원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노마진 모텐슨. 훗날 전 세계가 사랑하게 될 마릴린 먼로의 본명이라고 하나요? 먼로의 어머니 글래디스 베이커는 할리우드 영화사에서 필름을 편집하는 일을 하던 여성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혀 관계가 없었던 건 아니죠. 먼로하고 어머니 그 직업 사이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영화 산업 한복판에서 일하면서도 정작 자기 딸이 훗날 그 산업의 정점에 서게 될 거라고는 아마 그 먼로의 어머니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먼로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오랫동안 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는데, 놀랍게도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도 뭐 그리 오래되지 않은 2022년, DNA 검사를 통해서 비로소 찰스 스탠리 기퍼드라는 남성이 먼로의 친아버지임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기퍼드는 글래디스의 직장 상사였고, 그러니까 엄마의 직장 상사였고, 끝까지 자기 딸의 존재를 아내에게 숨긴 채 살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무려 태어난 지 96년 만에야 그 친아버지의 이름을 찾은 셈입니다. 아, 참. 네, 어머니 글래디스는 조현병, 또 정확히는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멀로가 태어난 지채 2주도 되지 않아 위탁가정으로 보내졌고, 이후로도 어머니는 정신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했다고 해요. 멀로는 10곳이 넘는 위탁가정과 한 곳의 보육원을 전전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겪기도 했다는 증언들도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유일한 안식처는 다름 아닌 극장이었다고 해요. 위탁가정 어른들이 아이를 잠시 떼어놓으려고 이제 극장에 보내면 멀로는 하루 종일 또는 밤늦게까지 스크린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에 품었던 배우가 바로 진 할로, 할리우드 최초의 금발 폭탄이라 불리던 여배우였다고 해요. 어쩌면 그 어두운 극장 안에서 어린 노마진은 이미 자기 자신 미래의 한 조각, 퍼즐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꿈을 키웠겠죠. 이 진 할로우를 보면서. 그러던 중 노마진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녀를 돌보던 양부모가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문제는 노마진이 법적으로 입양된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데려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인 16살 소녀는 딱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립니다. 그 방법이란 게 뭐였냐? 바로 결혼이었어요. 결혼. 미성년자라도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 성인 취급을 받아서 더 이상 위탁가정이나 보육원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옮겨지지 않아도 되는 그 당시 이제 법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42년 이웃에 살던 학교 선배인 제임스 도어티와 결혼을 결심합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기보다는 현실 도피형이죠. 회피형. 목적이 분명한 결혼이었어요. 이런 결혼이 끝이 좋을 리는 없겠죠. 어쨌든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부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고, 1944년 준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 남편인 도어티도 태평양 전선으로 떠나게 됩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멀로는 군수공장에 취직을 하는데요. 당시 대부분의 남성이 전쟁터로 나가면서 부족해진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여성들을 이제 공장 취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이 군수공장에서 멀로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남편 도어티는 지금 그죠 태평양 전쟁에 지금 한참 참전 중이었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운명의 기회를 만나게 되는 거죠. 1944년 어느 날 미 육군 소속 사진 작가인 데비드 코노버. 데비드 코노버가 군의 사기 진작용 홍보 사진을 찍기 위해 이 공장을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묵묵히 일만 하던 다른 여성 노동자들과는 달리 멀로는 카메라를 힐끔힐끔거리면서 수줍은 듯, 알듯 모를 듯한 그 미소를 짓기도 하고 은근히 포즈를 취하는 등 본인의 약간 그 카메라를 의식하는 행동들을 보였다고 해요. 끼가 다분했던 거죠. 그때부터. 그렇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끼는. 그 모습을 눈여겨본 사진작가가 멀로에게 모델 일을 제안했고 멀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탁 잡았죠. 낚아챘죠. 인생의 기회가 세 번 온다고 하는데 어쩌면 멀로에게는 이 기회가 첫 번째 기회였는지도 몰라요. 당시는 이른바 핀업걸의 전성시대였는데 이 핀업걸이란 게 뭐냐면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관물대라는 거 있잖아요. 관물대의 그 사진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동경하는 어떤 여성, 뭐 이성, 이상형, 뭐 또는 연예인 뭐 이런 여성들의 사진을 이렇게 핀으로 딱 고정해서 붙여놓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 바로 핀업걸입니다. 핀업걸. 죽음과 그 외로움이 일상이었던 전쟁터에서 어쩌면 이 핀업걸은 그 군인들에게 뭐 거의 유일한 힐링이자 그렇죠? 기쁨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낙이었던 겁니다. 유일한 낙. 이 핀업걸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정부조차 군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뭐 말릴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적극 권장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멀로는 이 흐름을 타고 빠르게 모델로 자리를 잡았고 1946년 종전 무렵에는 30여 개의 남성지의 표지를 휩쓸게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멀로의 진짜 꿈은 모델이 아니라 배우였습니다. 모델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연기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그녀는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스타킹과 햄버거 대신 연기 수업을 들었다고 해요. 스타킹과 햄버거는 나를 배우로 만들어주지 못하지만 연기 수업은 나를 배우로 만들어준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 노력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해서 1946년 7월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였던 그 유명한 20세기 폭스사에서 오디션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 테스트를 거쳐 폭스사와 6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배우로 활동하기 위해 예명이 필요해졌고 캐스팅 디렉터가 지어준 이름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릴린 먼로였다고 해요. 마릴린은 1920년대의 인기 뮤지컬 스타였던 메릴린 밀러에게서 따왔고 멀로는 어머니 글래디스가 결혼 전에 쓰던 성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금발로 염색을 하면서 이제 이미지 변신까지 마쳤고 새로운 이름과 또 새로운 외모를 얻은 20살의 마릴린 먼로는 그렇게 할리우드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처음엔 단역만 전전하면서 배우로서 자질이 없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야 했고 또 설상가상으로 전쟁터에서 돌아와 버린 첫 남편 도어티는 아내가 배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못마땅해 했다고 합니다. 결국 멀로는 배우의 꿈을 위해 1946년 첫 결혼을 이혼으로 마침표를 찍죠.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마릴린 먼로,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는 영화에서 마릴린 먼로가 직접 부른 OST The River of No Return 그리고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 OST 중 역시 먼로가 직접 부른 I Wanna Be Loved By You 두 곡 듣고 올게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마릴린 먼로가 부른 OST 중 I Wanna Be Loved By You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강의 OST인 The River of No Return 두 곡 듣고 왔는데, 와, 그 두 번째 들려드렸던 I Wanna Be Loved By You는 와, 굉장히 뮤지컬적이죠, 노래가. 그리고 노래도 정말 너무 잘하고 목소리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네요. 네. 요즘 시대에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어도 굉장히 사랑받았을 것 같은 그런 노래 실력과 매력을 네, 뿜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그쵸? 그 애드립 섞인 그 애교 섞인 오, 네. 흉내 안 낼게요. 네. 따라서 안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매력 있어요. 여자가 듣기에도. 자, 2부 들어갈게요. 2부. 아, 이제 막 할리우드에 첫 발을 내디딘 20살의 노마진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마릴린 먼로로 완성되어 가는지 이어서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무명 시절의 먼로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할리우드 최고의 에이전시였던 윌리엄 모리스 에이전시의 부사장인 조니 하이드라는 사람입니다. 1949년 팜스프링스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지는데 하이드는 멀로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면서 멀로의 그 턱과 코라인을 다듬는 간단한 그 성형 수술? 시술을 조언할 정도로 마릴린 먼로의 이미지 관리에 굉장히 깊이 관여한 인물이라고 하네요. 사실 40년대, 50년대, 60년대 성형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충분히 조금씩 성형이 유행까지는 아니지만 아름아름 특히 연예인들 위주로 여배우들 위주로 아름아름 성형을 조금씩 하던 그런 시기였다고 해요. 대중화되기 이전의 상황이었던 거죠. 무엇보다 하이드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당대 최고의 감독이었던 존 휴스턴에게 이 멀로를 소개시켜 주었고 그 결과 그녀는 1950년에 제작된 영화 아스팔트 정글이라는 영화에 단역이지만 출연하게 됩니다. 하이드가 중간 역할을 한 거죠. 이 오디션에 관련해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대본에는 원래는 소파에 누워서 멀로가 대사를 치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정작 오디션장에 가니까 이 소파는 없었고 그냥 소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했는데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마릴린 먼로가 그냥 바로 그 바닥에 드러누워서 마치 소파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보였다고 하죠. 근데 그 순발력과 열정의 훗간 우리 눈여겨본 감독님이 그 자리에서 먼로를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분량이었지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 역할 덕분에 먼로는 영화 시사회 이후 만들어진 홍보 포스터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같은 해 개봉한 영화 이브의 모든 것에도 출연하면서 이 무명의 서름에서 주목받는 신인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 비약적인 발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 후광에는 바로 이 조니 하이드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런데 이 하이드의 속마음에는 커리어 지원을 넘어서 아, 그 이래선 안 되는데 사적인 감정이 자라고 있었고 멀로보다 31살이나 많은 데다 이미 이혼한 전처와 장성한 자녀들까지 있었지만 또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심각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다해 멀로에게 청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잿밥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여인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사람으로서 좋아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일과 사랑이 사적인 감정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신과 결혼만 하면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멀로는 정중히 거절을 했죠. 자신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며 사랑 없이 결혼하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이 하이드에게도 인간적인 도리나 예의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그렇죠? 재산이 정말 엄청났다고 하는데 그걸 다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보다는 자신의 가치관을 따른 거예요. 안타깝게도 조니 하이드는 1950년 12월
8일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다행히 그는 자신의 건강이 오래가지 못할 걸 예감했던 것인지 뭐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을 떠나기 전에 20세기 폭스사와 마릴린 먼로 사이에 7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어놓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미 맺어놓은 상태인 거예요. 와, 진짜 비록 청혼은 거절했지만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훗날의 먼로의 그 배우 인생까지 미리 이렇게 좀 단단하게 기틀을 마련놓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은인이네요. 귀인이요. 귀인. 정말 덕분에 든든한 후원자를 이른 슬픔 속에서도 먼로는 안정적으로 배우 생활을 이어갈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후 그녀는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홉의 조카였던 연기 지도자 미하일 체홉을 찾아가서 본격적으로 미하일 체홉에게 연기 수업을 받기 시작하죠. 그 노력의 결실로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최고의 신인상을 받게 되고 미 장병들이 투표로 뽑는 미스 치즈케이크에도 선정되면서 미 부대 안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고 해요. 멀로의 커리어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는데 그녀가 23살, 아직 무명에 가까웠던 시절의 멀로는 굉장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가 몰던 중고차가 있었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중고차를 뭐 이렇게 팔았다던가 우리 전당포에 맡기듯이 잠깐 이렇게 맡겼다던가 뭐 이랬었나 봐요. 근데 그 중고차를 찾으려면 $50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진작가 이 톰 켈리라는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누드 촬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촬영을 했던 사진을 찍었던 그 누드 사진이 그 해에 달력에 또 실리게 되었다고 해요. 몇 년 뒤 멀로가 20세기 폭스사와 7년 계약을 맺고 스타로 발돋움하던 1952년에 이 사진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폭스사는 발칵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는 둥, 뭐 조작된 것이라고 발뺌하려는 둥, 또는 변호사를 붙여주겠다는 둥, 그렇지 않으면 배우 생활이 끝장날 거라면서 스튜디오는 멀로를 압박했지만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당시 잡지 인터뷰에서 멀로는 자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차를 되찾을 $50조차 없을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솔직히 고백을 했죠. 사진사의 와이프가 촬영 현장에 동행했다는 점까지 밝히면서 담담하게 그 누드 촬영에 임했던 사실을 인정했고 이 정면 돌파 덕분에 오히려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냅니다. 모델로는 $50에 불과했지만 이 사진 한 장이 만들어낸 이 플라시보 효과는 어마어마했던 거죠. 가난한 신인 배우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어쩔 수 없이 누드 사진을 찍었다.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잘 사실이던 거기에 어떤 MSG가 가미가 됐던 간에 어쨌든 잘 포장이 돼서 대중들이 좀 연민? 그 가난한 무명 신인 여배우에게 연민을 갖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특히 미국을 대표하는 성인 잡지인 이 플레이보이지. 여러분 아시죠? 플레이보이. 플레이보이의 탄생과도 요 누드 사진 촬영이 직결이 되었는데 1954년 플레이보이 창간 후에 바로 요 그 문제에 그녀의 누드 사진이 실렸고 한 부당 50센트였던 창간호가 무려 5만 부가 넘게 팔리면서 미국 잡지 사상 최고의 판매 부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우. 그러니까 이건 또 새로운 사실인데 그 TV에서 봤던 것 같아요. 멀로의 그 인생을 조명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TV 프로그램에서도 요 내용을 다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누드 사진 신인 때 무명 때 찍었던 그 생활고에 시달리다 찍었던 누드 사진이 이 플레이보이지의 창간 후에 실렸고 그것을 계기로 정말 센세이션하게 그녀가 오히려 더 알려지는 유명해지는 인기가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자칫 커리어에 치명타가 될 뻔했던 이 사건이 오히려 그녀를 월드스타로 만드는 계기가 된 셈인데 한마디로 누드 사진 사건 이후 멀로는 확실한 섹시 스타의 이미지를 굳혀갑니다. 그리고 1953년 영화 나야가라 포스터에는
그녀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뭐 그녀가 명실상부한 주연급 배우로 인정받았다는 반증이기도 했고

와 함께 엉덩이의 그 힙의 실루엣이 이렇게 같이 흔들리면서 아주 묘하고 섹시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바로 그 워크, 네, 그 걸음걸이를 멀로워크라고 불렀다고 하죠. 제가 저 표현이 좀 부족했는데 예, 아무튼 찾아보시면 그런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릴린 먼로 멀로워크 하면. 그러니까 뭐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카메라 앞에서 캐릭터의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거울을 보면서 그녀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걸음걸이였다고 합니다. 이듬해 개봉한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에서는 다이아몬드는 여자의 가장 친한 친구, 다이아몬드는 여자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강렬한 핫핑크 드레스를 선보이는데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인 컬러의 시도였고 이후로 수많은 우리 국내 아이돌이라든가 걸그룹 또 팝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선사한 명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잠잘 때 뭘 입고 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유명한 대답 아시죠? 샷땡 넘버 5. 이 몇 방울을 살짝 떨어뜨리고 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인터뷰가 또 큰 화제가 되면서 한때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샷땡 넘버 5가 불티나게 팔렸다나 뭐라나 뭐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전 세계의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음악 듣고 와서 3부 마지막 이야기 이어갈게요.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OST 중 Diamonds are Girls' Best Friend.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85번째 영화편 마릴린 먼로 탄생 100주년 특집 노마진에서 마릴린 먼로까지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3부 이야기 이어갈게요. 좀 빠르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 1954년 1월 14일 멀로는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강타자였죠. 조 디마지오와 결혼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열린 이 결혼식 이후 부부는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때마침 디마지오가 일본 야구팀 홍보 투어 일정을 겸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신혼여행 도중 미팔군 측에서는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장병들을 위한 위문 공연을 요청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반년 남짓 지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디마지오와 함께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디마지오는 멀로와 함께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멀로는 요청을 수락하고 1954년 2월 나흘 동안 헬리콥터로 부대를 옮겨다니면서 10차례의 공연을 소화합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멀로는 얇은 드레스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서 그 총 10만 명이 넘는 장병들 앞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아랑곳하지 않고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와 춤을 소화해냈다고 합니다. 훗날 이때의 경험을 두고 멀로는 난생 처음으로 진짜 스타가 된 기분이었다라고 회고하죠. 본인 커리어 동틀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로 꼽을 만큼 강렬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 군인들 앞에서 노래하고 춤췄던 그 무대가. 반면 남편 디마지오에게는 이 사건이 결혼 생활의 그러니까 첫 번째 균열이 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영웅으로 불렸던 그였지만 정작 한국의 장병들이 열광한 건 자신이 아니라 아내였다는 사실에 적잖은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났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살짝 좀 쫌팽이네. 약간 그 느낌이 나네요. 우리 스멜 그 좀 스멜. 한국 방문으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은 멀로는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튜디오가 찍어낸 섹시 이미지 인형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진짜 배우가 되겠다는 열망이 커져갔던 거죠. 하지만 폭스사는 여전히 같은 유형의 시나리오만 그녀에게 안겨주었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멀로를 화나게 한 건 바로 임금 문제였습니다. 임금 문제. 당시 스튜디오 소속 배우들은 주급 형태로 급여를 받았고 멀로는 첫 주연작부터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를 찍을 때까지 줄곧 주급 500달러에 묶여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가 출연한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법이 이제 흥행에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 폭스사에서 15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폭스사에 안겨준 거죠. 그러니까 멀로가 이 출연한 영화가 대박이 나면서 그리고 같은 스튜디오의 다른 배우가 주급 5천 달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멀로가 알게 되면서 불만은 극에 달한 겁니다. 나 이렇게 이제 영화 히트 시켜주고 스튜디오에 많은 돈을 막대한 돈을 벌게 해줬는데 그런 나는 여전히 주급 500달러를 받고 있고 같은 급의 다른 배우는 주급 5,000달러 10배 차이가 났던 거죠. 뭐 충분히 불만이 있을 만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살인적인 스케줄도 한몫했는데 1952년부터 53년까지 장편 상업 영화만 무려 5편을 찍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당시엔 지금 같은 촬영 시간 제한 규정이 없었던 터라서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씩 촬영이 이어지는 날이 뭐 비일비재했었다고 합니다. 과로로 촬영 도중 쓰러지고 왼쪽 다리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조차도 받지 못했고 잠이 부족하면 각성제로 주사를 맞고 또 촬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잠에 들게 하는 이런 악순환이 스튜디오 주도로 반복됐었다는 증언이 또 쏟아져 나오기도 하죠. 여러 차례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하자 멀로는 결국 당시 어떤 배우도 감히 요구하지 못했던 카드를 꺼내듭니다. 촬영 전 대본을 배우가 미리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정할 권한을 달라는 요구였는데 당시 할리우드 제작 시스템에서는 여배우는 뭐 언제든 교체가 가능한 어떤 그 소모품 취급을 받는 게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정말. 요즘 생각하면. 어쨌든 대본을 먼저 보여달라고 요구한 배우는 그 전까지, 네, 뭘로 그 이전까지 전무후무했던 거예요. 이후로도. 이 스튜디오는 폭스사는 강경하게 맞섰지만 그 뭘로 역시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이제 그런 걸 주장할 만큼 급이 되었던 거죠. 본인 스스로. 결국 이 싸움은 원로의 승리로 끝납니다. 결국에는. 자, 폭스사로서는 흥행 부정수표나 다름없는 멀로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인 건데 이후 그 폭스사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멀로는 대본을 미리 검토할 권리와 함께 러닝 개런티까지 받게 됩니다. 이야, 이 어려운 걸 우리 멀로 언니가 해내네요. 결국 이게 그 당연한 건데, 그쵸? 자, 그리고 이 무렵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건 제작사 마릴린 먼로 프로덕션을 설립하는데요. 이는 할리우드 역사상 메리 픽포드, 그죠? 메리 픽포드에 이어서 여성이 세운 두 번째 영화 제작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과 함께 출연을 요청해 성사된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7년 만의 외출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지하철 환풍구에서 이렇게 하얀색 드레스가 싹 날리는, 바람에 날리는 그 장면이 연출됐던 그 영화예요. 7년 만의 외출. 1954년 9월 뉴욕 로케이션 촬영 중 지하철 환풍구 바람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얀 드레스 자락이 날리는 장면을 찍는데 촬영 장소와 시간이 미리 알려지면서 무려 4천여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고 하고요. 원하는 컷이 나오지 않자 무려 15번이나 재촬영을 했다는데 때마침 이 장면을 응원차 촬영장을 찾았던 남편 디마지오가 이 수많은 인파와 함성을 목격하고 보수적인 성향이었던 그 디마지오는 아내의 그 하반신 노출 장면이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연속 촬영되는 것에 약간 좀 격분을 해서 참 못났죠. 격분을 해서 촬영인데 그 프로인데 이거에 또 격분을 해서 이후 부부 사이에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두 사람은 결혼한 지 274일 만인 1954년 10월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네. 아니 디마지오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응? 아내 직업이 배우인데 그 키스씬 노출씬 찍었다고 싸우고 뭐 징징거리고 관계 파토낼 거면 배우랑 결혼을 왜 했냐고. 그렇죠? 살짝 또 그 쫌팽이 스멜 약간 좀 나네요. 자, 이 시기 멀로와 관련해 자주 회자되는 미담이 하나 또 있는데요. 바로 재즈 보컬리스트인 옐라 피츠제럴드와 얽힌 이야기입니다.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LA의 유명 클럽인 모캄보에서 공연 기회를 얻지 못했던 엘라를 위해서 인종차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옐라를 위해서 멀로가 직접 클럽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옐라를 무대에 세워주면 내가 매일 밤 그녀의 공연 맨 앞자리에 앉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1972년 한 인터뷰에서 이 일에 대한 고마움을 옐라가 직접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의리도 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네요. 멀로가. 그렇죠? 다만 조금 더 파고들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일부 역사가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당시 모캄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흑인 공연자를 무대에 세운 전력이 있었고 멀로가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부분도 명확한 기록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건 재즈 프로듀서인 노먼 그라츠와 함께 멀로가 옐라의 모캄보 공연이 성사되도록 힘을 보탰고 약속대로 공연 기간 내내 그녀 공연 맨 앞자리를 지키며 언론의 관심을 끌어모았다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옐라는 이후 다시는 작은 클럽에서 공연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회고했죠. 어느 쪽이 진실이 가깝든 멀로가 진심으로 옐라의 재능을 아꼈고 자신의 스타성을 그녀를 위해 기꺼이 내어줬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디마지오와 헤어진 이듬해인 1955년 멀로는 뉴욕의 액터스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연기 대가인 리 스트라스버그 밑에서 본격적인 메소드 연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 무렵 만난 사람이 네 번째 남편이자 그녀 스스로 내 인생의 진짜 사랑, 최고의 사랑이었다고 표현했다는 바로 극작가
아서밀러입니다. 아서밀러. 두 사람은 1956년 결혼하죠. 메카시즘이 한창이던 시절 반미활동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소환됐던 밀러 곁에서 원로는 정치적 신념을 숨기지 않는 배우로 변모해갑니다. 1960년에는 핵무기 반대운동인 건전한 핵정책을 위한 위원회의 그 할리우드 지부 창립 멤버로 이름을 올리면서 코네티컷주 민주당 예비경선의 대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소련 비자, 당신도 소련이었어요. 소련 비자를 신청했다가 FBI의 감시 대상에 오르기도 하고 당시 태동하던 이 시민권 운동에 대한 지지 의사도 공공연히 밝혔다고 하는데 흔히 그 섹스 심벌로만 소비되었던 멀로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사회적 발언에도 적극적이었던 멀로의 얼굴입니다. 진면목인 거죠. 아서 밀러와의 결혼 기간 동안 멀로는 배우로서 원숙기에 접어듭니다. 1959년작인 뜨거운 것이 좋아하는 지금까지도 미국 영화 연구소가 선정하는 최고의 코미디 영화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품이고요. 1961년작인 미스피츠는 남편 밀러가 그녀를 위해 직접 각본을 쓴 작품이자 멀로가 생전에 완성한 마지막 영화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영화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대배우 클라크 케이블 역시 촬영 종료 직후 세상을 떠나면서 미스피치라는 영화는 멀로와 클라크 케이블 이 두 스타의 마지막 유작이라는 수식어를 갖게 된 작품이기도 하죠. 밀러와의 결혼 생활은 이 무렵 이미 여러 차례의 유상과 소원해진 관계 속에서 저물어가고 있었고 두 사람은 1961년 이혼합니다. 1962년 5월 19일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45번째 생일 축하 행사장에서 몸에 딱 맞는 시스루 드레스를 입고 나온 멀로가 숨소리가 섹시하게 섞인 그 보이스로 부른 생일 축하 노래는 지금까지도 대중문화사에서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죠.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흑백 그 필름 속에서. 다만 이 무대를 둘러싸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소문도 함께 커졌는데요. 훗날 여러 전기 작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난 건 몇 차례 되지 않고 관계 자체도 이 세간에 알려진 것만큼 깊지는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사실 두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멀로에 관한 루머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여러분들 대충 아시다시피. 확실한 사실과 근거 없는 소문이 뒤섞인 채로 이 무대는 결과적으로 그 멀로의 마지막 몇 달을 더욱 그녀를 그 마릴린 먼로라는 인물을 약간 신화화하는데 일조를 하죠. 미스터리화하는데. 말년에 멀로는 순탄치 않은 시간을 보냅니다. 촬영 중이었던 영화 Something's Got to Give에서 잦은 결근을 이유로 스튜디오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는가 하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대외적인 상황과 화려함과는 달리 실제로는 위축되고 불안정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왔었는데 1962년 8월 5일 로스앤젤레스 브렌트우드 자택에서 멀로는 숨진 채 발견됩니다. 36세의 나이였고요. 공식적인 사인은 진정제 과다 복용에 의한 개연성 있는 자살로 발표됐지만 그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죠. 케네디 형제와의 관계, 또 정보기관 개입설, 마피아 연루설 등 다양한 음모론이 그녀 사후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음모론들 대부분은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과 그 추측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 다수 전기 작가들의 공통된 평가이기도 하죠. 무엇이 진실이었든 한 시대를 대표하던 스타의 너무 이른 퇴장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린 먼로는 흔히 섹스 심벌로 기억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름을 건 제작사를 세워 여성으로서 창작의 주도권을 주도했고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낸 진정한 배우였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외로움과 불안정한 가정 환경이 오히려 그녀를 소외된 이들에게 공감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를 일인데요. 만약 그녀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또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배우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더 깊이 존중받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바꾸려면 아주 큰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삶이 힘들수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닌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라고 말하죠. 잠시 밖에 나가 걸어보는 것,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오늘의 기분을 있는 그대로 적어보는 것, 그리고 그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평범한 하루가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다시 힘을 찾게 됩니다. 오늘 함께한 멀로의 삶의 여정도 우리에게 비슷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은데요. 세상은 그녀를 화려한 스타로 기억하지만 그 화려한 미소 뒤에는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와 평범한 행복을 간절히 바라던 평범한 한 여인의 삶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하트 도슨트, 진행의 DJ 정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Yella Fitzgerald, I love for sentimental reason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찜통더위죠. 그래서 다행히 입추 지났다고 조금 시원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덥긴 덥는데, 이럴 때 솔직히 밥 잘 먹기 어렵잖아요. 입맛도 없고. 이럴 때 시원한 몇 한 그릇이 최고인데요. 오늘 방송은 통째로 이제 여름철 국수 이야기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소바에서부터 콩국수, 함흥냉면, 평양냉면까지 여름 면 요리 완전 정보 한 시간 동안 저 혼자 진행하려고 했는데 재하쌤께서 저 생각하셔가지고 오셨어요. 재하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성조쌤 너무 외로울까봐 제가 불시에 왔습니다.
0: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천만다행입니다. 자, 그럼 재하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름 이제 국수 많이 먹게 되는데, 여름 하면 떠오르는 국수가 이제 소바하고 콩국수잖아요. 특히 우리 전주 하면 다 공감하실 텐데, 우리 전주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땐 냉면보다 소바랑 콩국수가 훨씬 강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름 되면은 다들 자기만의 이제 단골집 하나씩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거부터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콩국수보다는 소바파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집은 그 남부시장 근처 그 전천에 있는 메르밀 진미집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메르밀 진미집 간다고 하면 여기 다 각자 이제 자기 그 당 여러분들만의 그 부심들이 있다 보니까 왜 거기가 거기 맛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다 취향 다 각자 존중해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르밀 진미집을 가는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성동에 이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부모님 손 잡고 이제 많이 갔던 집, 아무래도 남부시장 거기까지가 생활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 맛에 익숙해져서 자주 갔던 것 같고요. 그래도 요즘 이제 많이 이제 다른 분들도 알게 되고 해서 뭐 서울소바랄지 뭐 가분집 뭐 겐돈소바나 태평집 금암소바 이런 데도 종종 찾고 있는데요. 제아쌤 같은 경우는 혹시 자기만의 최 뭐 그런 집 있습니까?
1: 저는 소바파는 아니고요. 저는 콩국수파인데, 제가 자주 가는데도 메르밀 진미집인데, 저는 금암동에